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간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1%,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매일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671%, 21.312667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나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동귀정.

0: 몽골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1: 일루를 하라란 에그르트밀라이슨 에이차슬루 아치타크민 인 호르왓 바흐홀우 그치

0: 농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차장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섰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왕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책의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보호 야생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이어서 가자 흑송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

0: 저 수수께끼 하나만 잡을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주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길이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가사 후속 노래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흘러간 세월.

0: 했습니다. 방언인 은씨는 근데 해외 교포들이 국경 간 통신과 송금 경로가 마땅치 않던 시절 민간 경로를 통해 고향으로 보내는 서신과 돈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보내진 은씨는 해외 중화 아들, 딸들의 성실함과 조국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로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신 배달은 일종 통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신용계약의 일종으로서 교포들의 창업 분토사를 생동하게 기록하였고 중화민족의 가정에 대한 중시와 신용을 중히 여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광동과 복건이 함께 신청한 해외 화교 은신이 유네스코 세계기억명부에 선정되었습니다. 비록 은신은 역사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은신이 품고 있는 간고, 분투, 성실 애국의 바탕색은 종래로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복건 천주에 위치한 복건 화교 은신 전시기지는 8개 주제별관을 통해 은신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장주에 위치한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민영 은신국, 천일신국 예터는 몰입식 연극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은신에 깃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들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5편 무엇 때문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한 기필코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사당 건물의 박물관 남병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서한 남월왕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공안부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처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95편 무엇 때문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한 기필코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통일, 민족 부흥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쉼없이 굴러가고 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한 기필코 실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론단을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면으로 리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만은 자고로 중국의 신성한 영토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화민족 5000년의 발전 과정에서 통일을 추구하고 분열을 반대하는 것은 줄곧 주류 가치관으로서 민족의 정신적 혈맥에 깊이 융합됐습니다. 대만 독립 분열을 책동하는 것은 결코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담벽을 넘을 수 없으며 예로부터 양안이 한 집안이고 한 나라에 속한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진상을 개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과 대륙이 종국적으로 통일되는 역사와 시대의 대세를 개변시킬 수 없습니다.

0: 모든 나라와 민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도 자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세력도 박탈해서는 안 되며 박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오직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해야만 대만 독립 분열의 우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량한 동포들이 내전의 그늘에서 철저히 벗어나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영구적인 평화를 창조할 수 있고 대만이 다시 외국 세력의 침점 또는 통제를 받을 위험을 철저히 피면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민족의 생존, 발전, 부흥에 대한 최대 위협을 진정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량한 동포의 힘을 더욱 잘 결집시켜 공동의 삶의 터전을 건설해 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기와 형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국 인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국 통일 위협을 기필코 실현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아태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소요입니다. 대만 독립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민족의 부흥을 엄중하게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시종 아태 지역의 평화와 위협을 주는 중대한 화근과 장애이며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상적인 상태 및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해 국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아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유리합니다. 조국의 통일은 그 어떤 나라의 대만에서의 경제리익을 포함한 정당리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각국과 전 세계에 더욱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많은 긍정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으며 중국의 통일을 저해하는 외부 세력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민진당 당국의 독립 책동으로 량한 관계가 긴장해졌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쳤으며 평화적 통일의 전망을 파괴했고 평화적 통일의 공간을 압축했기에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장애입니다. 광마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민족의 근본 리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동요될 수 없고 그 의지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는 모든 대만 독립 분열 책동을 좌절시키는 근본적인 역량입니다. 대만 독립 분열 책동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의 결심과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중국 인민은 절대로 국가 분열의 쓴 열매를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은 중국의 통일 진척을 추진하는 데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지만 외래 간섭의 압력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에 어떠한 손해도 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 세력을 믿고 그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으며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의 발전과 진보는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경제, 과학기술, 국방 실력의 지속적인 강화는 대만 문제의 해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양안의 교류와 협력에 광활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았으며 양안 관계가 통일의 정확한 방향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힘있게 이끌어 조국 통일 진척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어느 당파가 대만에서 집권하든지 막론하고 조국 대륙이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는 량호한 태세를 막을 수 없고 양안 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는 총체적 추세를 개변시킬 수 없으며 더구나 조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역사와 시대의 대세를 개변시킬 수 없습니다. 여섯째,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데 진력하고 시종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확고부동한 분투 목표와 신성한 사명으로 삼아왔으며 확고한 의지와 확고한 결심은 종대로 변한 적이 없으며 또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바야흐로 신심 가득히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던 데로부터 강대해지기까지의 위대한 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그대는 내 계절 소개를 보내드립니다.

0: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사당 건물의 박물관 남병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여년의 요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남병촌은 외로운 마을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곳에서 태어난 명인도 없었고 수많은 전쟁의 불길도 이곳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병은 마치 세월과 동떨어진 듯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고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을의 북쪽에 병풍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남병입니다.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병촌의 현 주민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명청 시기의 고건물 약 300채가 기묘한 구도와 별다른 운치를 자랑합니다. 한 집의 뜰, 그것도 주인이 있는 자그마한 뜰을 통해서 마을에 들어설 수 있는 남병촌은 처음부터 신비감을 안겨줍니다. 뜰에는 덩굴나무가 돌담으로 올라가고 뜰 귀퉁이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청석을 깐 뜰 가운데는 나지막한 돌탁상이 놓여 있고 정갈한 복도로는 로인들이 조용한 걸음걸이로 오갑니다. 그 속에 서면 마치 오전날의 고향집으로 돌아온 듯 착각하게 됩니다. 이른 두 갈래의 골목을 가진 남병은 골목의 미궁으로도 불리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골목이 장방농이라고 하는 보보 고승항, 걸음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골목입니다. 남병의 모든 골목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층차감이 가장 뚜렷한 이 골목의 끝에는 23개의 계단을 만들어 골목 이름이 걸음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남병의 네거리나 세거리에는 대부분 태산 석감당이라는 글자를 새긴 돌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비석은 도로 표지로 사용되는 동시에 골목의 담벽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집집마다 외벽 귀퉁이에 움푹 들어간 돌을 놓아둡니다. 그 의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유교를 숭상한 이곳의 사업가들은 이런 장식물을 통해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이 넓어지고 조금 양보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철학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병에서는 엽씨와 정씨, 리씨 가문이 대대손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들이 자신의 가족 사당과 송씨 사당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병에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웅장한 사당 건물 군락이 형성되었습니다. 골목 양쪽에 늘어선 남병의 8대 사당 중 가문 사당은 작고 아담하며 송씨 사당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면서 중국의 고대 사당 건물 박물관이라는 미명의 신비한 사당 건물 군락을 형성합니다. 300여 년 전에 세워진 엽씨 종사는 80여 개의 아름드리 은행나무 기둥을 가진 건물입니다. 1989년에 중국의 유명 영화 감독 장예모가 이곳에서 국도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엽씨 종사에는 나렴에 사용되는 시설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네모난 나렴못과 높이 걸려있는 장대, 이름 모를 나렴도구들이 어젯날의 그 모습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색바랜 원단의 무늬와 영화의 포스트를 보면 어젯날 나렴 작업실이 보이는 듯합니다. 청나라 때 세워진 정씨종사는 정교한 조각물이 으뜸입니다. 사당 입구의 양쪽에 랑간과 돌북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돌로 조각한 룡 3마리가 돌북을 받쳐들고 있고 왼쪽에는 봉황 5마리가 돌북을 받들면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입니다. 돌북을 받치고 있는 북틀에는 중국화를 본따서 옥병과 보정, 사자, 코끼리를 새기고 글도 적었으며 작가의 인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보다 더 절묘한 것은 난간에 새긴 사슴의 반점과 말깔기까지 잘 보이는 말과 사슴 조각입니다. 사당 건물 외에도 남병에는 반춘원과 남운별장, 배란서옥, 배옥삼방, 매원소당 등을 비롯한 정원과 옛 가옥들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신축한 효사루는 다른 건물과 다르게 중국의 건축 특색과 로마 건축 기법을 접목한 4층 건물입니다. 현지인들은 둥근 아치형의 출입문과 창문을 가진 이 건물을 일명 소양옥이라고도 부릅니다. 목조 건물인 효사루 4층에는 중국식 정자를 세웠습니다. 사면에 랑간을 둔 크지 않은 이 정자에 올라서며 남병촌의 경관이 한눈에 안겨와 좋은 전망대입니다. 안방과 별채, 복도로 구성된 빙등각은 교묘한 구도를 자랑합니다. 안채는 5개의 건물로 구성되고 별채는 상하 2층으로 되어 있으며 문에는 소호 10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수구 건물도 아늑함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맑은 시냇물 위에 드러누운 40m 길이의 돌다리는 돌난간과 돌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만송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송교를 지나면 뇌조전과 문창가, 관음루, 만송정 등 건물들이 맞이해줍니다. 건물 뒤에는 하늘을 찌르는 고목이 울창하고 그 숲속에는 남양서원과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소한 남월왕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한 남월왕 박물관은 남월국 중요 고고학 요적을 바탕으로 하는 대형 고고학 요적지 박물관으로서 국가 1급 박물관이며 왕묘와 왕궁 두 개의 전시구가 있습니다. 왕묘 전시구는 해방북로 867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는 남월왕궁 박물관입니다. 남월 문왕묘와 남월 국궁서 요적지는 지난 시기 령남 지역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발전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양자는 모두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서 백년백대 고고학 발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곳을 중요한 사적지로 하는 남월 요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선후해 중국 세계문화유산 신청 예비명단에 입선되었습니다. 남월왕 박물관의 건축 면적은 4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남월 문왕묘, 남월 공원, 남한 왕궁 등 고고학 요적지를 포함합니다. 남월왕 박물관에는 남월국 역사조제 진열, 광주 고대 우물 문화 진열 등 상설 전시가 있으며 각종 림시전도 많습니다. 그중 남월국 역사조제 진열은 중화문명 다원일체의 시각을 통해 광동 광서 지역 지난 시기, 특히는 서한 남월국 시기 요적과 무덤에서 출토된 문물과 자료를 결합해 종족, 지역과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지나라가 령남을 통일하고 령남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건적인 역사 인물을 보여주어 령남 지역의 발전 그리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에 융합하는 역사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주 고대 우물 문화 진열은 우물의 발명으로 인류가 자연 조건의 제한에서 벗어나 강과 호수의 량안에서 내륙으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는 인류 사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 음용수 문화의 큰 특색으로서 서방의 수로를 틀어 물을 끌어들이는 것과는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우물은 절강성 하음도 유적지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6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월 국궁서 유적지 발굴 범위 내에는 각 왕조의 우물 500여 개가 있어 고대 우물의 자연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곳이 줄곧 인류가 거주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우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노라면 광주의 음용수 역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남월왕 박물관은 령남 문화 20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중화 문명의 다원일체 구도의 중요한 증거이자 대중들이 광주를 읽고 문화를 느끼는 문화 창구입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공안부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통신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경우에 실종 구조 요청도 많아졌으며 그중 대부분이 미얀마 북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얀마 북부 과감 4대 가족을 비롯한 범죄 집단이 규모화를 이룬 통신 사기 단지를 조종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당주항의 결책 포치에 따라 공안부의 주도하에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가 설립되었고 그들은 여러 부문과 연합해 인민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사기 방지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전담 실무조는 인력을 집중하고 전술을 혁신했으며 협력을 심화해 두 달 만에 대량의 전기통신 사기 단지를 타격하고 관련 혐의자 이송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과감 4대 가족은 완강히 맞서며 저항했고 2023년 10월 20일 명가 범죄 집단은 검사를 피해 와호산장으로 사기단지 인원들을 강제로 이전했으며 그 과정에 중국 국적 관련 인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10월 20 참사를 빚어내 국내외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안부는 사건 조사를 위해 신속히 운남 절강 등지의 공안기관을 조직해 전담 실무조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정예경찰 수만 명이 이곳에 모여 간고한 조건, 보장 물자 부족 등 어려움을 극복하며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조사를 전개했습니다. 전담 실무조는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각지에 분포된 관련 용의자 수천

0: 명에 대한 신문 기록을 정리했으며 진일보 400여 명으로 범위를 줄여 명가 범죄 집단의 여러 가지 범죄 증거를 초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미얀마 현지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수사 작업 중 중요한 일환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얀마 북부에서는 전쟁이 한창인 터라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고 탄알들이 날아다녔기에 전담 실무조는 범죄 현장이 포화로 인해 파괴되고 물증이 사라질까 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전담 실무조 성원이며 공안부 형사수사국 조직범죄수사 1처 리진처장은 경위에서 현장 탐사와 증거수집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업무를 포치할 때도 위험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행여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조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담 실무조는 중국 미얀마 집법안전협력기재 하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미얀마 북부에 깊숙이 들어가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시체며 유골이며 총탄 흔적 등 관건적인 증거물들을 확보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끝난 후 본격적인 체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담 실무조의 발자취는 전국 20개 성과 직할시 자치구에 널리 분포되었으며 10월 20 참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살인사건과 만여 건의 사기사건을 조사해냈습니다. 2023년 11월, 명가 범죄그룹의 핵심 멤버들이 공개 수배되었습니다. 미얀마 각 측의 협조하에 관련 용의자들도 체포되어 이송되거나 자살을 택하며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2024년 1월, 백소성 등 두목 10명이 압송되어 귀국했으며 이로써 다년간 해를 끼쳤던 미얀마 북부 4대 가족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미얀마는 루게로 중국 측에 사기 관련 용의자 5만 8천 명을 이송했고 미얀마 북부 규모화 통신 사기 단지는 기본적으로 사라졌으며 용의자들도 모두 법에 따라 엄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담 실무조 성원인 절강성 언주시 공안국 형사수사지대 양국강 부지대장은 미얀마 경찰 측과 연합조사소조를 구성했으며 5차례 출국해 120여 곳을 다니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14,000여 개의 관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손톱 크기의 작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범죄 현장에서 2톤이 넘는 흙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위의 협력 집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강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국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위에서 협력 집법을 통해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 크게 조력했습니다. 전담 실무조 성원인 운남성 곤명시 공안국 형사수사지대 1급 나신 고급경장은 당시 미얀마 북부 과감에서의 접전이 한창일 때 증거와 범죄 현장이 포화에 의해 파괴되지는 않을지 용의자가 도망가지는 않을지 두려웠다고 표했습니다. 출동할 때도 우리 동포들이 이국 타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행여나 증거 부족으로 범죄자들을 잡지 못할까봐 겁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동중구 기념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전쟁 포화 속에서도 데이터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예 필요 없이 오로지 인민의 안전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인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심리전도 있었고 각종 힘겨루기도 있었으며 기술의 힘, 나아가 국가의 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에 맞서 칼을 뽑아들고 금빛 방패로 인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사랑의 길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처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처소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되며 태양의 환경은 150도입니다. 처소에 접어들면 벼가 여물며 곡식을 먼저 걷어들인 밭들에는 김장남새를 심습니다. 천고마비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일컫는 말인데 처소 계절을 두고 천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고 비유해왔습니다. 처소가 지나면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처소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후로 나눈 후 다시 매개 후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즉 처후에는 매가 새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면 매들이 잡아먹을 새들이 많아지는데 다 먹지 못하는 새들을 땅에 놓아두면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고 생긴 말입니다. 이후에는 천지가 소슬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온이 낮아지고 초목이 누르러지면서 날씨가 소슬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듯이 밭에서 익은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소는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시기이며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처소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 파리와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됩니다. 또한 백중의 호미식기도 끝나는 무렵이라 그야말로 어정 7월, 건들 8월로 농촌은 한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쟁기를 씻고 닦아서 둘차비를 합니다. 한편 처소에 비가 오면 심리의 곡식 천석을 감안다든가 처소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이 준다는 속담처럼 처소의 비는 곡식이 흉작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소의 맑은 날은 농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옛날부터 처소날이 잔잔하면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립추 처소가 든 7월은 논의 지심을 맨다 해서 세발매기를 하고 참깨를 털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김장용 무나 배추 갈기, 논밭 비료주기가 이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7월을 어정 7월이요 동동 8월이라 부르는데 7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8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7월도 생각보다는 일거리가 많으며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민의 일거리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논물도 조정해야 하고 장마 후에는 더 극성을 부리는 벼 병충해 방지도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0: 노래 가을의 사색을 보내드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묘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이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올들어 우리나라는 소비수업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이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0: 7월 우리나라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관심사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민을 위해 태어나고 이민을 통해 발전합니다. 올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건평 총서기가 밝힌 당의 우수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 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인민의 의지에 의력사 위협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건평 총서기는 우리 당은 강산이 바로 인민이고 인민이 바로 강산이며 인민의 편에 확고하게 서고 인민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민과 함께 일한다면 그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빠른 열정에도 습건평 총서기는 시종 인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축대회 이후 진행된 첫 지방 고찰에서 총서기는 상해시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에 신민 신촌 주민구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원근에 이름난 낡고 초라한 주민구였으며 적지 않은 주민들은 1년 내내 변기를 들고 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개조와 성격을 통해 이곳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고 총서기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총서기는 대중이 생각하는 점을 생각하고 대중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이 걱정하는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중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시민신촌 주민구 주민 주공기 씨는 현재 주방이며 화장실을 모두 갖추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고 이를 난 총서기도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일을 진정 관심하는 총서기는 여러 사안을 꼼꼼히 료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처가 안정되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민생 개선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올 6월 습건평 총서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소우가촌 주민 오흠휘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총서기는 오흠휘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취업과 수입, 노인 건강, 어린이 학습 등 일상을 료해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가족만의 일이 아니며 수천 수만 가구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총서기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시족관 수립과 실천은 전국적으로 대중의 행복과 이어져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건평 총서기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로운 장정의 길을 걸으면서 공산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대중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 대사입니다. 올 들어 도시에서 향촌, 중년 회의에서 지방 고찰까지 습건평 총서기는 시종 대중 신변의 크고 작은 일을 염두했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총서기는 북경시 서성구 북초장 골목에 오로 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를 찾았습니다. 총서기는 로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고 로인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표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각종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양로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건평 총서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한다는 옛말 그대로 우리는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로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는 모장애와 로인 친화형 개조를 추진해 로인들에게 다원화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최대 민생입니다. 택배기사, 온라인 택시기사, 전자상거래 종사자 등 새로운 취업 계층은 아름다운 생활의 추구자와 창조자, 소호자입니다. 신가구 가도 부모식당에서 습건평 총서기는 그곳에서 휴식 중인 택배기사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과 생활을 관심에 물으며 그들의 로고와 기에 잔사를 보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은 민생 보상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0: 요강이 설치한 주요 지표 20개 중 민생복지류 지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 소득, 교육, 건강, 양로, 보육 등 인민대중이 깊이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괄했습니다. 노을이 더 따뜻하고 아침 햇살이 더 눈부시게 해야 합니다. 올해 3월 습금총 총서기는 하북성 웅안 신구를 고찰했습니다. 북경 제4중학교 웅안 캠퍼스에서 총서기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분발 정진하면서 웅안 신구와 중국식 현대화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습금총 총서기는 더 분발 정진하고 무럭무럭 성장해 우리의 우선 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입니다. 올 3월 말 수도 의무식수 활동에 참가하면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해 식수조림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온 대지에 푸르름을 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녹색을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빨리 늘린 국가가 되었고 하늘이 맑고 대지가 푸르며 물이 청정한 생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생태환경법전을 반포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법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올 전국인대 정례회의 기간 농공민주당, 구삼학사, 의약보건계, 사회복지, 사회보장계, 위원합동소조회의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건강 중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정에 착안하고 중국특색 보건건강발전의기를 확고하게 견지하며 신시대 보건건강사업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의료 보건 건강 체계를 건설했고 인구 평균 기대 수명은 중고소득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건강 중국은 갈수록 더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더 따뜻한 민생 답안지를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민 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급 본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민생 보장은 더 유력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중공장 정시국은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구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둘러싸고 제2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집단학습을 주재할 때 습금평 총서기는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장마철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대중들의 안위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재해 방지와 구조의 재반사업을 확실하게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류옥소장은 올 들어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국정운영실천에서 민생복지를 더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민생건설은 선명한 시대적 특징과 실무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과정에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중의 현실적 난제 해결에 착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원한 견제에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기간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중진하고 공동부위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큰 일입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실천하면서 일련의 실무 조치가 한창 민생 보장과 민생 개선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갈망을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의 화폭으로 전환시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더 충실히 하고 더 확실하게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길을 보도 기초 다지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서비스업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내수 성장 기반 강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문화관광 시장의 인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구경에서 체험으로 소비 수요가 변하면서 서비스 공급도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산동성 청도 블루밸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중소학교 수학여행단체가 국가심의 기지를 방문해 교령호 등 국가중대 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학생 위종무는 교령호의 내압 유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정말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만져보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해양과학기술혁신자원이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은 심해, 항해, 항공 세 분야의 과학기술혁신자원을 통합해 놓았습니다. 실천교육기지 관계자 초뢰청은 올해 여름철 견학체험 주문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소매액은 5.3% 증가하여 상품 소매액 증가률을 4.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서비스 소비는 이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생활성 서비스업이 뜨거워지는 동시에 생산성 서비스업도 첨단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신향의 한 변배전 설비 생산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력 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비동적인 긴급 수리에서 능동적인 운영 유지 보수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연구개발 부총감 구세호 씨는 장비 작동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어 많은 잠재적 위험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제거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고객 불만율은 약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되어 올해 온라인 운영과 유지 보수 서비스만으로 600만 원 이상의 주문을 창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생산성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전환과 성격에 가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고 임대 상무 서비스업은 11.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질적 제고와 성격의 배후에는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자리했습니다. 올 4월 국무원은 서비스업의 역량 확대 질적 향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2030년까지 서비스업 총규모를 100조 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7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서비스업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각종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서경화 주임은 서비스 소비는 미래 성장 공간이 매우 크다며 자수처럼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집단, 다양한 성별, 심지어 완전히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 무한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0: 상무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중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출 증가률은 57.2%,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증가률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의료향 서비스 수출과 운송 서비스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6월 의료향 서비스 수출액은 2,292억 원으로 31.1% 증가해 상위 5대 서비스 수출 분야 중 증가률이 가장 빨랐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7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 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7월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연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철도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1%포인트, 도로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복합 운송 영역의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각 지는 지속적으로 복합 운송 방안을 혁신해 철도 해상 연합 운송, 한계 운송장 원스톱 취급

0: 전기기계, 스마트 가전제품 등과 같은 산업 물류 업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철도의 고부가가치 소량 화물 운송과 도로 차량 단위 운송 업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견학, 가정, 단체 등 소비층을 대상으로 상업, 관광, 문화, 오락을 결합한 몰입식 체험형 소비 장면을 선보여 지역 간 여객 유동, 상업 유동, 물류 등을 활성화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부회장인 마승영 비서장은 관련 정책에 힘입어 6개망 기획을 추진하고 물류망 건설을 다그치며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연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여러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망계획 정책이 실시되면서 물류시장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할 것입니다.
1: 7월 17일 중종시 팽수현 한가가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습금총 총수의 중요 지시 정신과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깊이 관찰하기 위해 국무원이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비상관리부가 주관하고 자연자원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부, 중경시인민정부 등 관련 측에 참여하에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 조사평가팀은 4일 중경 팽수현에서 첫 전체회를 열었습니다. 조사평가팀 팀장이며 비상관리부 당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지진국 국장인 왕곤이 회를 주재해 조사평가 작업 일정을 통보하고 작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사평가팀 조원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된 참석자 조원은 기립하여 중용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희상자들을 위해 묵념을 했습니다. 회의는 조사평가팀은 습금평 총속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사실에 립각하며 실효성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 원인을 규명하며 전 과정에 걸쳐 재해 방지 대응과 응급 처리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안전작업 책임을 한 총도 관찰하고 지질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해 제거하며 관측과 조기경보, 순찰, 위험요소 제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과 감소, 구조작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0: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각종 로봇 누적 수출량이 120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인간형 사족지능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뜨거운 로봇 산업은 새로운 직접적인 로봇 개발 응용 공장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 수요를 겨냥하여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모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AI 시대 취업 새 관찰 오늘은 로봇 스승을 만나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봇 연구개발 현장에 들어서자 인간형 로봇 여러 대가 각기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로봇은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어떤 로봇은 잡기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첨단 기술 현장에서 기자는 로봇 개발 응용 공정사인 위흥봉 씨를 만났습니다. 위흥봉은 현재 인간형 로봇의 응용 방향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궤적 프로그래밍과 말단 보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방식으로 훈련, 수집, 추론,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I 방식으로 로봇 훈련하기는 쉽게 말해 로봇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막대기 하나를 왼쪽에서 집어 몸을 돌려 오른쪽 상자로 넣는 동작을 사람이 로봇과 함께 수백 번 반복하고 그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켜 로봇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위흥봉은 한 우등생 로봇을 가리키며 현재 이 로봇의 모든 관절 움직임과 시각 인식은 미리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체화지능 산업은 전반적으로 인력

0: 부족에 직면했으며 일부 지역의 연구개발 직종 수요와 공급 비율은 10대 1에 달합니다. 산업과 대학, 연구기구 간 심층 융합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파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인재개발처 라오진 부처장은 영파시는 2024년부터 산업교수, 과학기술부사장, 겸직 사업기재를 탐색해왔다고 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에서 총 530명 산업교수와 과학기술부사장을 선발 파견했습니다. 대학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강청화유성전자기술연구원 원장보조 장겹씨는 기자에게 새로운 양성 모델을 탐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치적 차원에서 이미 적극적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중점은 안전 운행에 필요한 항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익,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정치 전략 연구센터 국제관계부 주임 아흐메드 칸딜러가 최근 이집트 수도 카이라에서 수교 70년 내 이집트와 중국은 호혜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진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70주년입니다. 피라미드 정치전략연구센터는 일전에 양국 관계 첫 연례 보고서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이집트 중국 관계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칸딜러는 이 연례 보고서의 편집장입니다. 보고서는 이집트와 중국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은 이미 인공지능, 사이버 안전, 항공우주, 녹색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를 포괄했으며 쌍방은 브릭스 협력 기제, 1대1로 공동 건설 등 구도 내에서 쌍무 관계의 질적 비전을 가열청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칸딜러는 양국 관계는 서로 조건을 존중하고 민족 독립을 지지하고 패권을 반대하는 기반 위에 건립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쌍방은 발전 모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다국화를 지지하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등 의지에서 공동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이집트는 새 중국과 소개한 첫 아랍 국가이고 아프리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시대를 지향하는 중국-아랍-운명공동체 총사진의 인도하에 당면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쌍무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딜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대 대륙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이집트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창의를 통해 지역 우세를 한층 더 발휘하고 글로벌 신흥무역과 물류, 공업 생산망에 융합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에 대해 칸딜러는 관련 협력구는 이미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이집트 수에즈 운하 회랑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공동제조, 기술 이전, 완전한 산업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협력구는 이집트가 지역 우위를 지역 경제 영향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 등은 이집트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특산 우위를 갖는다며 용자 기술 투자와 인프라 건설 면에서 글로벌 남방에 더 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더 넓은 발전 공간을 개척해 주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타이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7부 시대의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예를 들어 방태종은 정관 초기의 신하들과 함께 주나라 흥망의 성패와 득실을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방태종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바로 문화와 교육에 대한 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문제 시기 눈앞의 리익에만 급급했던 탓으로 지방교육에 돈을 쓰기를 꺼려 주와 현의 교육을 모두 폐지해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중앙의 국자감과 국자학의 인원도 대폭 줄여 가장 적을 때는 단 72명만 남겼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72현인 것을 참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점부터 관변 측 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형식적인 보여주기 공정에 불과했습니다. 당태종은 수문제의 이 같은 성급한 조치의 폐단과 짧은 식견을 잘 알기 때문에 큰 힘을 들여 주와 현의 학교를 다시 세우고 지방의 교육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수문제 때 국자감이 크게 감축되었다고 했지만 정관연간에는 당태종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자감의 교사가 증축되고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일부 나라들도 인재를 파견해 장안의 국자감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구당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북을 치고 서류 상자를 들고 강연장에 오르는 자가 8천여 명에 이르러 북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니 유학의 번창함은 과거에 있어본 적 없는 일일지어라. 장안은 국내 교육의 중심지와 문화 전파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방태종은 인재의 상승 통로를 개통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수나라 과거 제도에서 과거 시험에 참가하려면 5품 이상 관원의 추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는 진정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과거 제도는 지원자가 직접 문서를 제출하면 곧 시험에 참가해주셨습니다.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는 인구가 용이 되는 용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전반 사회를 놓고 볼 때 이는 거대한 인재의 잠재력을 방출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 척언의 기록에 따르면 한 차례 과거 시험이 있은 후 당태종은 단문 우에서 새로 합격한 진사들이 줄을 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천하 영웅들이 다 내게로 몰려오네라고 감탄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재와 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깊은 중시가 있었기에 당나라 초기 문치는 탄탄한 기반을 닦았고 나중에 이 문치가 무공과 결합되어 유명한 정관의 통치라는 성세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뿌리를 지킨다고 하고 이런 것을 두고 근본을 공고히 한다고 합니다. 내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데서 문화 건설은 줄곧 한 사회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높은 문화적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습근평 총서기가 말한 것처럼 중화민족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할 사명을 짊어지고 전민족을 위대한 부흥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0: 역파 교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마음을 키우고 민족을 위해 혼을 심어야 합니다. 당대 중국에서 문화 건설의 함의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을 포괄합니다. 첫째,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대한 전승입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는 중화민족의 뿌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23년 6월 2일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중화 문명이 보유하고 있는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 5대 두드러진 특성을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 5천년의 문명이 없었다면 어디에 중국 특색이 있고 중국 특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성공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의 어느 날 돈황 막고굴은 한 명의 특수한 국보 수호인 습근평 총서기를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돈황 연구원에서 번금시 등 문물 실무자들을 친절하게 접견했습니다. 번금시는 현재 돈황 연구원의 명예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6: 그는 50여 년간 사막에 뿌리 내리고 석굴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돈황 막고굴의 연구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0: 2019년 9월 번금 씨는 문물 보호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0: 있습니다. 막고굴에 되돌릴 수 없는 쇠퇴를 막기 위해 돈왕 연구원은 일찍 20세기 80년대 말에 벌써 디지털 돈왕이라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1: 일반적인 관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해설사의 손전등이 비추는 부분의 벽화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원본 크기만큼 복원한 벽화를 통해서 벽화의 세부적인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막고구를 보호하기 위해 몇 세대에 걸쳐 연구자들은 시간과의 경주를 계속해왔습니다. 심정유는 돈왕 연구원의 벽화 복원가입니다.
2: 되도록 적게 개입하고 올마를 복원하든 평생 실수가 없도록 하고 저는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장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물론 우리는 돈왕이 만수무강하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되도록 돈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0: 석굴은 끊임없이 풍화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돈왕 막고굴의 보호와 연구, 선전 사업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4: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타이 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타이 인기 IP인 버터베어가 신규 캐릭터와 함께 상해에 등장했습니다. 32점의 예술 설치물에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버터베어, 우는 아이 그리고 SNS에서 유명해진 난쟁이야마 점핑돼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타이 오리지널 IP가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와 일상에 밀착된 서사로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브랜드의 상당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 측면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0: 디지털 물결 그리고 다중의 글로벌 도전이 맞물린 배경 속에서 Z세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에 따르면 많은 Z세대 소비자는 상품의 기능성이나 내구성보다 감정적 가치와 공동체나 정체성에 더 영향을 받아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타이 IP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버터베어의 달콤한 춤, 점핑 돼지의 드르렁거리는 장과 편안한 목욕 모습은 소비자에게 치유와 휴식의 감정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버터베어의 평범한 직장인 생활, 우는 아이의 취약함은 일부러 완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신 진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자기 투영과 정체성 확인을 하게 되고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감정적 공감이 핵심이라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발적 확산은 흥행의 엔진입니다. 버터베어의 출근 일상, 점핑 돼지의 목욕 영상은 네티즌들의 재창작을 거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조회수를 축적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에 맞추어 공식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내용 운영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단기적인 관심을 장기적인 애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감 마케팅은 IP와 소비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고 후속 상업적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자 기반도 다져주었습니다. 타이 IP 경제의 활발한 발전은 정부의 체계적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타이 정부는 2025년 2026-2027년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을 비준하여 법률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치매 단속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타이 창의경제국은 창의디자 인센터 확장, 내용실험실 설립, 창의인재 양성 확대 등 조치를 통해 IP 산업 발전에 정책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성숙한 IP 운영 체계가 타이 IP의 상업화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터베어가 인기를 끌자 중국 대리점은 즉시 성숙된 IP 육성 모델을 도입하여 단기간 내에 내용 열기를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증폭된 트래픽과 상업적 열기는 다시 타이로 역류하여 타이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는 아이는 중국의 판마트와 계약한 후 평상에서 전 품목 제품으로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유통망과 현지화 마케팅을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인기 IP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중국의 IP 운영 체계와 각국 창의적 내용의 깊은 결합은 더 많은 IP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타이 IP는 국제적 상업 지도를 확장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터베어는 중국에서 테마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놀이공원과도 깊이 협력하여 IP를 놀이공원 체험에 접목시켰습니다. 또한 저작권 라이선싱 크로스오버 협업, 오프라인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호감을 제품군을 넘는 소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타이 캐릭터 산업 규모는 약 72억 3천만 바트에 달하고 버터베어 베이커리점의 2025년 전체 산업 체인 수익은 5억 7,700만 바트에 달합니다. 우는 아이는 팜마트 산하에서 수익 성장률이 가장 빠른 IP 중 하나로 2025년에 약 30억 원의 수익을 기여했습니다. 점핑 돼지가 인기를 끈 후 촌부리주 카오키오 야생동물원의 방문객 수는 4배 급증하였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IP는 이미 막대한 상업적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 자산이 되어 소매 관광, 창의 산업의 경쟁 논리를 재편하고 거래를 교감으로 승화시키며 장기적이고 큰 파급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의 세대를 초월한 동화적 위로든 중국 팜마트의 블라인드 박스가 주는 놀라움이든 각국 IP의 상업화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감정적 가치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확산에 기대며 다양한 소비를 이끄는 등 새로운 흐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 IP를 포함한 글로벌 신흥 IP에 있어 진정한 시험은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지닌 고전으로 자리 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산업적 과제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미디어 과학기술 그룹 산하 플랫폼 두루스 소설이 최근 월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품의 월간 구독료는 1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은 이 봉사가 고주파 거래와 알고리즘 거래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셈이라며 이는 내부자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봉사를 구매한 기업은 드루스 소셜의 데이터 소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루스 소셜에서 1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미국 정책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립니다. 때로 하루에 이 플랫폼에 100개 이상의 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중동전쟁, 관세, 미 연방준비제도 등에 관한 게시물은 금융시장에 여러 차례 큰 변동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드루스 소셜이 월가기관을 겨냥한 유료 조회 봉사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업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습니다.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봉사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관이 일반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정보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도에서 이는 정책 발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소셜미디어 기관이나 뉴스 제공 업체도 유사한 신속 정보 봉사를 판매하지만 드루스 소셜은 단순히 정보를 유통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뉴스를 제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하는 전쟁, 인사, 관세 정책 변화 등 정보는 모두 시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이번 조치로 드루스 소셜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내부자 거래와 공직을 이용한 이익 추구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 더미스 트레이딩의 창업자 조 살루치는 이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약 100개의 고빈도 거래 회사가 이 봉사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살루치는 기관들이 이러한 정보를 구매하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행동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결국 패자는 영원히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스 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중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회사 고위 경영진들은 감독 관리와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심지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드루스 소셜은 이와 유사한 속도 우세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원들의 말을 인용하여 드루스 소셜의 이번 조치가 시장 신뢰성을 훼손하고 부유한 내부자가 일반 투자자가 가질 수 없는 우세를 점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드루스 소셜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정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본질적으로 드루스 소셜의 우선 방문권 판매는 미국 정치 권력, 자본 이익, 정보 전파 간의 경계 모호성과 감독 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정보의 가격이 매겨지고 소수 기관이 속도 특권을 획득하면 시장의 공정 경쟁 원칙은 필연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롯하여 감모령 경구 제재 설명서를 일괄적으로 수정했으며 여기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비행기,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0일 북경우이병원 약재과 주임 약사 정성은 북경석간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감모령 중에 말레산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이 들어있는데 졸음,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유발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은 감기약으로 졸음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그 속에 말레산 클로르페니라민 성분 때문이라며 이를 클로페니라민, 마이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기약 중에 두 가지 서약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 카페인은 운전하는 데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지만 말레산 클로르페니라민은 주의력 저하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7대 류행기 약물이 안전운전에 영향 줄 수 있는데 항히스타민제, 항우울, 항불안제류 약물, 진정수면제류 약물, 항고혈압제, 항경련제, 항혈당 강화제가 포함됩니다. 감기약의 경우에는 정성은 한 가지 간단한 구별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감기약 중물 명칭이나 성분에 민자가 들어가는 경우 보통 그 속에 사람을 졸리게 할 수 있는 항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시상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다섯째,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는 것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지난 100년간 겪고 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전략적 주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가운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국의 발전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더욱 잘 수호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현 시기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0: 아르게 조난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 시기에 다시 접어들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날로 존엄해지는 외부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치열한 국제 경쟁, 특히는 대국 간의 교류에서 전략적 주동권을 쟁취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하여 중국의 주장, 중국의 창의를 구체화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구축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량완 외부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여섯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신시대 당건설이라는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더욱 강인하고 강력한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당의 용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인 방향, 전도와 운명, 최종적인 승패와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고 당의 용도를 견지하려면 반드시 신시대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의 자기 혁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크나큰 정치적 용기로 전면적인 종음지당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옴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의 용광로 속에서 더욱더 굳세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정당 특유의 심층적인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란 난제들은 당이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혁 정신과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한편 전면적인 종금 지당 체계를 완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려면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개혁을 계획하고 포치하는 것은 당이 개혁 개방을 령도하는 데서 쌓은 성공적인 경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개방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로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언제나 매차의 전국 대표 대회 보고에서 역사의 단계적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 목표와 중심 과업을 확립하며 의지를 동일하고 마음과 힘을 모았으며 그 후에 당장 제3차 전원회에서 개혁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중심과업과 전략적 목표를 위해 복무하는 것을 개혁의 주제로 삼고 개혁을 통해 중심과업을 완수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력을 부여해왔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당과 전국 인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시키는 기치이자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정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를 제시하는 가운데 일곱 가지 초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의 중점입니다. 결정은 총 1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6개 부분이 경제체제 개혁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고품질 발전의 체제 및 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해야만 현대화 경제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로서 전과정 인민민주의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고 보완하는 것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의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예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을 요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하여 국가의 근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 종료 정치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야만 민심에 더욱 잘 부응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동원할 수 있으며 개혁의 전면적 심화가 시종 활발하고 질서 있게 동족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국식 현대화가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로서 문화체제 및 기제 개혁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식 형태 분야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하여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체제 및 기제를 끊임없이 완비해야만 문화의 번영을 추진하고 전체 인민의 정신적 부를 크게 풍부해하고 그들이 사상문화 면에서 자신 자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먼저 가위바위 속에 숨은 수학적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위바위보를 외친 후 가위, 바위, 보 세 가지 손 모양 중 하나를 내밀고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를 이기며 보는 바위를 이긴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승패를 가립니다. 예, 손 모양이 같으면 무승부입니다. 최종 승패는 미리 정한 게임수를 통해 승패를 결정하는데 흔히 3판 2승제, 5판 3승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같은 손 모양을 내는 것이 승률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가위, 바위, 보 순서로 순환하는 식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첫판에 바위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네, 바위는 손가락을 펴지 않고 주먹을 쥔 채로 내밀면 되지만 가위나 보를 내리면 각기 손가락을 두 개 또는 다섯 개를 펴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겼을 때는 그대로, 졌을 때는 바꿔라는 비결을 정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즉 지난판에서 이겼다면 다음판에는 상대가 금방 낸 것과 같은 손 모양을 내고 지난판에서 졌다면 다음판에는 양쪽 모두 지난판에 내지 않은 손 모양을 내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술한 모든 방법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게임에서 각자가 내는 손 모양은 임의적이며 승패는 전적으로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을까? 네, 일반적으로 임의의 선택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대답합니다.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네,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하는 최적의 전략은 임의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존 내시가 제안한 내시 균형 이론에 따르면 게임 참가자가 가위바위보를 3분의 1의 확률로 임의로 낼 때 양측의 승리 확률은 모두 50%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즉 임의로 내는 것이 50%의 승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는 결코 낮지 않은 확률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어떻게 임의로 낼 것인가입니다. 네, 상대가 무엇을 낼지 추측하지도 말고 자신이 무엇을 낼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임의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진정한 임의성을 발휘하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표정과 손 동작을 관찰하고 상대의 심리 상태를 추측하며 상대가 내는 패턴을 분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해 보이는 게임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온라인 가위바위보 게임은 겉보기는 현실의 게임 방식과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능적인 알고리즘이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먼저 임의로 손 모양을 내어 공정성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손 내미는 습관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속으로 바위를 내면 컴퓨터는 은밀히 볼을 내는 확률이 높입니다. 네, 만약 이긴 후 같은 손 모양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컴퓨터는 갑자기 우리를 이기는 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내는 손 모양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이 게임은 실제 가위바위보에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고수들에게는 전략적 대결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네, 그럼 가위바위보는 왜
두세 판 안에서 끝날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보통 두세 판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현상은 수학적 계산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판으로 승패를 결정될 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 세 가지므로 총 3 곱하기 3, 9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이 중 세 가지 조합은 무승부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 조합은 승부가 바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판으로 승부가 확정될 확률은 6 나누기

확정될 확률은 6 나누기 9, 67%입니다. 확정될 확률은 여전히 3분의 2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첫 판 무승부 확률과 두 번째 판 승부 결정 확률을 곱한 값, 즉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즉 22%가 됩니다. 네, 여기서 한 판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확률 67%를 더하면 두 판 안에 승부가 결정될 총 확률은 약 67% 플러스 22% 89%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 판 안에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96%입니다. 네, 89%든지 96%든지 이 확률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바로 이 수학적 이유 때문에 가위바위보는 두세 판 안에 승부가 쉽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기후변화의 핵심 촉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개월 만에 25km 후퇴. 현대 빙하 후퇴 속도는 최단 기록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네, 2025년 11월 3일에 발간된 학술 잡지 자연지구과학에서는 2022년 남극반도 끝자락 근처에서 발생한 헥토리아 빙하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며 그 배후에 놓인 우려스러운 기세를 밝혀냈습니다. 빙하 지진과 거대한 빙층의 부상, 붕괴가 상호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역추적해 육상 빙하와 부붕이 어떻게 후퇴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체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폭풍으로 인한 거대한 파도가 빙하에 가는 충격, 부빙이 산산이 조각나 빙산이 되어 지지력을 상실하는 현상, 충격으로 인한 빙하 지진이 추가적으로 증폭시키는 이른바 부력에 의한 붕괴 현상을 설명하며 이를 우리 곁에 잠재한 위협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남극 육상 빙하가 급속히 후퇴할 경우 전 세계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극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북극 지하에서 4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미생물이 깨어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의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이러한 미생물이 북극의 기온 상승으로 깨어난다면 이미 온실가스로 가득한 대기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배출할 위험도 있습니다. 네, 북극권에 인접한 이슬란드를 살펴보면 모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알려진 그 독특한 환경이 네, 과학자들의 주요 연구 과제로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이는 국가 자연사적 새로운 리정표이자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각되었습니다. 네, 과거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십억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지구에서 교차하며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을 좌우지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지구의 천문학적 개수, 특히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 위치이고 다른 한 가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였습니다. 현재 지구가 온난화 추세를 보이는 것만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요소, 즉 온실가스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네, 2025년 10월 10일 23개 나라의 160명 과학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글로벌 임계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1.5도 임계치를 넘어섬에 따라 세계는 첫 번째 기후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기후 현실에 진입했고 지구 여러 핵심 시스템의 안정성이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10월 20일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각국의 최신 탄소 배출 계획이 1.5도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얼음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극한 저온은 화학 반응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영하 10도의 얼음이 4도의

액체 상태 물보다 더 많은 철 원소를 용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온이 일반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을 억제한다는 기초화학 원리를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 연구팀은 물이 얼어붙는 과정에서 얼음 결정 사이에 미세한 액체 공극이 형성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미시적 공간이 갇힌 분자들은 고도로 농축되면서 반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더불어 산도와 반응물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결국 극단적인 화학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용해 주기가 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음층이 녹았다가 다시 얼 때마다 이전에 가치했던 유기화물이 방출됩니다. 이 화물들이 철광물과 결합되면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됩니다. 각 순환은 철원소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연구 동토층에 묻혀있던 탄소와 기타 원소들도 방출하게 되며 수질과 생태계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적갈색으로 물드는 북극의 강은 이 현상의 뚜렷한 신호입니다. 이는 지구 북반구의 일부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며 얼음층은 단순히 냉동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밝혀졌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네, 노래 장백의 잔나무야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조현 씨의 글 그리움의 무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득 바라본 저녁 하늘엔 어느새 한 떨기 국화꽃 같은 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노을이 지난 하늘 아래도 짙은 도심은 절주 있게 흘러 지나간다. 왠지 모르게 멍하니 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보니 노을이 주는 서글픔에 스쳐들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싶어졌다. 나에게도 보고 싶은 존재들과 말 못할 사연들이 있다. 누구나 가슴 한켠에 저마다 품고 지내는 꺼내 보이기에는 다소 조심스럽고 아린 상처들이 있듯이 요즘 같이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평소보다도 내 눈물샘을 자극한다. 감정이 힘겨운 현실에 마모되고 고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나의 오만한 착각에 불과했다. 7월의 하루,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파랬다. 맑고 상쾌한 하늘, 섬세히 빛나던 햇살, 이따금 들려오던 새의 지저귐, 모든 게 좋았고 평화로웠고 눈부시게 화창했던 날에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를 떠나보냈다. 너무리 기적이었고 매몰찼다. 떠나가는 자신의 뒷모습도 남기지 않은 채 하루아침 사이 바람과 함께 흔히 사라져버린 그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산산해진 그를 붙잡고 한참 동안 목 놓아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가버리면 홀로 남기지 나는 어떡하라고. 눈치 없게 푸른 하늘이 마냥 미웠고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필경 함께 나눴던 시간들과 추억들이 있었을까. 그를 미워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질게 먹었던 결심은 이내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렸다. 예고도 없이 내 곁을 떠나간 이를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 기가 막혔다. 깊은 정적이 이어졌고 한참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때로부터 나의 그리움은 한겹이 바람이 되어 늘 나를 감쌌다. 꿋꿋이 내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틈틈이 생각났고 그때마다 그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몇 번이고 쓰게 삼켜버렸다.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없는 척 스스로를 다독였다. 늘 궁금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나갔는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잊으려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쉽게 잊혀지는 건지. 빛바랜 기억은 잔상만을 희미하게 남기고 선명한 감정은 혹독하게 심장을 후벼판다. 내 그리움의 전부였던 그가 은연중에 나를 벗어나려 한다. 이젠 아무리 생각해내려 노력해봐도 그의 잔상만 어슴푸레할 뿐이고 그의 목소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괴로웠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답할 수 있으리라. 7월에 무더웠던 그날, 하늘이 유독 파랬던 그날, 그래서 너무 슬펐던 그날, 꿈을 꾸었다. 푸른 하늘, 깨끗한 구름, 기분 좋은 바람, 파릇한 들판, 꿈보다 더 환상적이던 그 모습 사이로 언뜻 들려오는 여름을 머금은 웃음소리, 현실이었다면 차마 누리지도 못할 행복에 불안했겠지만 꿈속인 걸 알기에 용기 내어 주위를 살폈고 한 걸음 한 걸음 극한 향기를 따라 거닐다가 우연히 마주친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후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같이 정원을 산책하고 노을을 칠하고 별자리를 그리며 서로에게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행복의 도가 지나칠 때면 불행이 닥쳐오기 마련이다. 여기까지인 걸까? 언제나 그렇듯이 리벨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꿈에서조차 영원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은 이 매정한 상황을 원망하며 나는 울음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는 듯이 도없이 다정하고 예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어서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애원하며 아이같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서서히 기어오르는 좌절감에서 벗어나긴 너무나 무기력했다. 애초부터 꿈인 걸 자각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왜 하필 꼭 이때야 하는가. 이제야 겨우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좀 더 행복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까. 글을 한 번 더 읽기가 너무도 두려워 저려는 가슴을 붙잡은 채 연신이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다.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딱 한 번의 기회만 준다면 꼭 바꿀 자신 있다고 간절히 빌고 빌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꿈속일지라도 기적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은 모든 것들의 작별을 구할 최후의 순간이 온 듯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여전히 따뜻한 그의 추운을 느끼면서 원치 않은 작별을 뜨겁게 구했다. 그리고 아주 기나긴 검은 통로로 추락했다. 잠깐이었지만 잊지 못할 한 여름밤의 꿈. 난 이제 곧 깨날 텐데 내가 떠난 뒤 그대는 어떻게 지낼까? 여전히 나를 그리워할까? 나를 기억해줄까? 목소리만이라도 더 듣고 싶은데 꿈속에서 나눈 진심 어린 마지막 대화에서 우린 서로에게 서로가 있길 간곡히도 했다. 어두운 통로를 통과한 뒤 반겨오는 햇살에 스르르 눈이 떠졌다. 더없이 다정했던 꿈속에서 깨어났다. 오른쪽 눈가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모습이었다. 미치도록 달콤해서 억지로 눈을 꼭 감은 채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곱씹었으나 이내 허탈한 마음 따라 눈가의 그리움이 사뿐쳤다. 시간은 흘러 다섯 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나의 그리움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다섯 번의 춘하추동을 겪은 동안 나는 늘 궁금했다. 무더운 여름날 예고도 없이 나를 떠나간 그는 지금쯤 계절의 어느 틈을 지나가는 중일지. 그리고 내심 생각했다. 그가 있는 그곳이 내겐 다섯 번째 계절일 거라고. 그가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한 영혼이 나의 곁에서 살아 숨쉴 테니까. 이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봉을 그림에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탐천지공입니다. 탐할 탐, 하늘천, 갈지. 공, 공으로 만들어진 탐천지공은 하늘의 공을 탐한다는 뜻으로 남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에는 계사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나라 문공의 충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계사추는 부친의 이해 고계로 추방되어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던 문공에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비어서 먹일 만큼 목숨을 걸고 보필했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636년 대신들의 지지를 받은 문공은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 군주가 되었습니다. 계사추는 호은, 조쇠, 위무자, 사공 계사 등과 함께 진문공이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문공은 망명 생활을 함께했던 이들과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성읍을 하사하거나 자귀를 내려주는 등 농공 행상을 시행하던 중 이웃 주나라에서 변란이 생겨 진문공에게 파병을 부탁하는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진문공은 갑자기 닥친 일 때문에 농공 행상을 급히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함께 고락을 나눴던 계사추를 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좌추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겸비한 그는 공명득실을 따지지 않았고 진문공이 즉위한 후에도 조용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여겨 진문공에게 따져보라고 부추겼지만 계좌추는 끝까지 이를 마다했습니다. 계좌추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나라의 아홉 공자 중 진문공만 남았으니 군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변의 진리거늘 그것을 자신의 공로의 양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음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재산을 훔친 자들을 도둑이라고 부르는데 하물며 군주에게 탐천지공한 자들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래 사람들은 이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윗사람들은 기세 도명한 자에게 도리어 관직을 하사이니 위아래가 서로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어찌 함께 말을 섞고 나라 일을 논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계좌추의 말을 들은 로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뜻을 알겠다. 나와 함께 산에 들어가서 살자꾸나. 그때로부터 계좌추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계좌추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골문 밖에 이런 글귀를 적어붙였습니다. 용이 하늘을 오르고자 하니 다섯 마리의 뱀이 보좌했네. 용이 승천하니 네 마리는 보금자리를 찾았는데 한 마리는 사라져서 찾을 길이 없네. 여기서 네 마리 뱀은 호원, 조쇠, 위무자, 사공계자를 말하고 한 마리 뱀은 계수차를 말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진문공이 계좌추를 찾아낸 자에게는 자귀를 내리고 경으로 등용하며 논과 밭을 하사한다라고 선포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진문공은 계좌추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면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계좌추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후세인들은 면산을 계산이라고 고쳐 부르고 계좌추를 기리기 위해서 매년 그 달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좌전희공 24년에 수록되었습니다. 탐천지공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의 수유였으며 남의 공로나 성과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이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올들어 우리나라는 소비수업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이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0: 7월 우리나라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 이란이 오만과의 협상에서 적극적 진전을 이룩했다고 필요했습니다.
0: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민의 갈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조력하고 이민이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이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를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새로운 국민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평 총석의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대중의 관심사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민을 위해 태어나고 이민을 통해 발전합니다. 올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가 밝힌 당의 우수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 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이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 당은 강산이 바로 인민이고 이민이 바로 강산이며 이민의 편에 확고하게 서고 이민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민과 함께 일한다면 그 어떤 풍랑도 이겨

청소기는 매우 기쁘했습니다. 청소기는 대중이 생각하는 점을 생각하고 대중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이 걱정하는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중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시민신촌 주민구 주민 주궁기 씨는 현재 주방이며 화장실을 모두 갖추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고 이를 난 청소기도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일을 진정 관심하는 청소기는 여러 사안을 꼼꼼히 료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처가 안정되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민생 개선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올 6월 습금평 청소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송구 변림진 소우가촌 주민 오흠휘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청소기는 오흠휘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취업과 수입, 노인 건강, 어린이 학습 등 일상을 료해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가족만의 일이 아니며 수천 수만 가구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청소기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시족관 수립과 실천은 전국적으로 대중의 행복과 이어져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로운 장정의 길을 걸으면서 공산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대중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 대사입니다. 올 들어 도시에서 향촌, 중년회의에서 지방 고찰까지 습금평 총석에는 시종 대중 신변의 크고 작은 일을 염려했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총석에는 북경시 서성구 북초장 골목에 오로 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를 찾았습니다. 청소기는 로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고 로인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비했습니다. 각급 당연위와 정부는 각종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양로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한다는 옛말 그대로 우리는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로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는 모장애와 노인 친화형 개조를 추진해 노인들에게 다원화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최대 민생입니다. 택배기사, 온라인 택시기사, 전자상거래 종사자 등 새로운 취업 계층은 아름다운 생활의 추구자와 창조자, 소호자입니다. 신가구 가도 부모식당에서 습금평 총석에는 그곳에서 휴식 중인 택배기사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과 생활을 관심에 물으며 그들의 로고와 기회에 잔사를 보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은 민생보상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요강이 설치한 주요 지표 20개 중 민생복지류 지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 소득, 교육, 건강, 양로, 보육 등 인민 대중이 깊이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괄했습니다. 노을이 더 따뜻하고 아침 햇살이 더 눈부시게 해야 합니다. 올해 3월 습금평 총서기는 하북성 웅안 신구를 고찰했습니다. 북경 제4중학교 웅안 캠퍼스에서 총서기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분발 정진하면서 웅안 신구와 중국식 현대화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더 분발 정진하고 무럭무럭 성장해 우리의 우수한 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입니다. 올 3월 말 수도 의무식수 활동에 참가하면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해 식수소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온 대지에 푸르름을 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녹색을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빨리 늘린 국가가 되었고 하늘이 맑고 대지가 푸르며 물이 청정한 생

0: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생태환경법전을 반포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법치 기반을 한층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올 전국인대 정례회기간 농공민주당, 구삼학사, 의약보건계, 사회복지, 사회보장계, 위원합동소조회의에서 습건평 총석에는 건강 중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정에 착안하고 중국 특색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신시대 보건 건강 사업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의료 보건 건강 체계를 건설했고 인구 평균 기대 수명은 중고소득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건강 중국은 갈수록 더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더 따뜻한 민생 답안지를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민 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급 본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민생 보장은 더 유력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중공장 정시국은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둘러싸고 제2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집단학습을 주재할 때 습권평 총석이는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장마철입니다. 습권평 총석이는 대중들의 안위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총석이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재해 방지와 구조의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류옥소장은 올 들어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국정운영실천에서 민생복지를 더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민생건설은 선명한 시대적 특징과 실무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과정에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중의 현실적 난제 해결에 착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원한 견제에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중진하고 공동부위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큰 일입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실천하면서 일련의 실무 조치가 한창 민생 보장과 민생 개선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갈망을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의 화폭으로 조난시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더 충실히 하고 더 확실하게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기를 보도. 기초 다지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서비스업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내수 성장 기반 강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문화관광시장의 인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구경에서 체험으로 소비 수요가 변하면서 서비스 공급도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산동성 청도 블루밸리에서는 전국 각 제조원 중소학교 수학여행단체가 국가심해기지를 방문해 교령호 등 국가중대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학생 위종문은 교령호의 내압 유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정말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만져보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해양과학기술혁신자원이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은 심해, 항해, 항공 세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통합해 놓았습니다. 실천교육기지 관계자 초뢰청은 올해 여름철 견학체험 주문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소맥은 5.3% 증가하여 상품 소맥 증가률을 4.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서비스 소비는 이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생활성 서비스업이 뜨거워지는 동시에 생산성 서비스업도 첨단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신향의 한 변배전 설비 생산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력 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피동적인 긴급 수리에서 능동적인 운영 유지 보수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연구개발 부총감 구세호 씨는 장비 작동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어 많은 잠재적 위험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제거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고객 불만율은 약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되어 올해 온라인 운영과 유지 보수 서비스만으로 600만 원 이상의 주문을 창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생산성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전환과 성격에 가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고 임대 상무 서비스업은 11.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질적 제고와 성격의 배후에는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자리했습니다. 올 4월 국무원은 서비스업의 역량 확대 질적 향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2030년까지 서비스업 총규모를 100조 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7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서비스업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각종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서경화 주임은 서비스 소비는 미래 성장 공간이 매우 크다며 자수처럼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집단, 다양한 성별, 심지어 완전히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 무한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0: 상무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중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출 증가률은 57.2%,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증가률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료향 서비스 수출과 운송 서비스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6월 료향 서비스 수출액은 2,292억 원으로 31.1% 증가해 상위 5대 서비스 수출 분야 중 증가률이 가장 빨랐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7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 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7월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연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철도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1%포인트, 도로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복합 운송 영역의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각지는 지속적으로 복합 운송 방안을 혁신해 철도 해상 연합 운송, 한계 운송장 원스톱 취급, 데이터 상호 연동 등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서비스 영역을 보면 산업 물류가 가열층 발전하고 교통 운수 설비, 통신 전자, 전기 기계, 스마트 가전제품 등과 같은 산업 물류 업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철도의 고부가가치 소량 화물 운송과 도로 차량 단위 운송 업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견학, 가정, 단체 등 소비층을 대상으로 상업, 관광, 문화, 오락을 결합한 몰입식 체험형 소비 장면을 선보여 지역 간 여객 유동, 상업 유동, 물류 등을 활성화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부회장인 마승영 비서장은 관련 정책에 힘입어 6개망 기획을 추진하고 물류망 건설을 다그치며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 연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여러 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망계획 정책이 실시되면서 물류시장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할 것입니다.
0: 7월 17일 중경시 펭수현 한가가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 습금총 총수의 중요 지시 정신과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깊이 관찰하기 위해 공무원이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비상관리부가 주관하고 자연자원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부, 중경시 인민정부 등 관련 측에 참여하에 중경 팽수연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중경 팽수연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 조사평가팀은 4일 중경 팽수현에서 첫 전체회를 열었습니다. 조사평가팀 팀장이며 비상관리부 당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지진국 국장인 왕곤이 회를 주재해 조사평가 작업 일정을 통보하고 작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사평가팀 조원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된 참석자 전원은 기립하여 중용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희상자들을 위해 묵념을 했습니다. 회의는 조사평가팀은 습금평 총속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사실에 립각하며 실효성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 원인을 규명하며 전 과정에 걸쳐 재해 방지 대응과 응급 처리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안전 작업 책임을 한층도 관찰하고 지질 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해 제거하며 관측과 조기 경보, 순찰, 위험 요소 제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과 감소, 구조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1: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각종 로봇 누적 수출량이 120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인간형 사족지능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뜨거운 로봇 산업은 새로운 직접적인 로봇 개발 응용 공장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 수요를 겨냥하여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모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AI 시대 취업 새 관찰 오늘은 로봇 스승을 만나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봇 연구개발 현장에 들어서자 인간형 로봇 여러 대가 각기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로봇은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어떤 로봇은 잡기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첨단 기술 현장에서 기자는 로봇 개발 응용 공정사인 위흥봉 씨를 만났습니다. 위흥봉은 현재 인간형 로봇의 응용 방향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궤적 프로그래밍과 말단 보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방식으로 훈련, 수집, 추론,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I 방식으로 로봇 훈련하기는 쉽게 말해 로봇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막대기 하나를 왼쪽에서 집어 몸을 돌려 오른쪽 상자로 넣는 동작을 사람이 로봇과 함께 수백 번 반복하고 그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켜 로봇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위흥봉은 한 우등생 로봇을 가리키며 현재 이 로봇의 모든 관절 움직임과 시각 인식은 미리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체화지능 산업은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했으며 일부 지역의 연구개발 직종 수요와 공급 비율은 10대 1에 달합니다. 산업과 대학, 연구기구 간 심층 융합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파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인재개발처 라오진 부처장은 영파시는 2024년부터 산업교수, 과학기술부사장 겸직 사업기재를 탐색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에서 총 530명 산업교수와 과학기술부사장을 선발 파견했습니다. 대학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강청화유성전자기술연구원 원장보조 장겹 씨는 기자에게 새로운 양성 모델을 탐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치적 차원에서 이미 적극적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두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총점은 안전 운행에 필요한 항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정치 전략 연구센터 국제관계부 주임 아흐메드 칸딜러가 최근 이집트 수도 카이라에서 수교 70년 내 이집트와 중국은 호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진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70주년입니다. 피라미드 정치전략연구센터는 일전에 양국 관계 첫 연례보고서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이집트 중국 관계 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칸딜러는 이 연례보고서의 편집장입니다. 보고서는 이집트와 중국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은 이미 인공지능, 사이버안전, 항공우주, 녹색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를 포괄했으며 쌍방은 브릭스 협력기제, 일대일로 공동건설 등 구도 내에서 쌍무관계의 질적 비전을 가열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칸딜러는 양국 관계는 서로 조건을 존중하고 민족 독립을 지지하고 패권을 반대하는 기반 위에 건립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쌍방은 발전 모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다국화를 지지하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등 의지에서 공동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이집트는 새 중국과 소개한 첫 아랍 국가이고 아프리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시대를 지향하는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총사진의 인도하에 당면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쌍무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딜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대 대륙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이집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통해 지역 우세를 한층도 발휘하고 글로벌 신흥무역과 물류, 공업생산망에 융합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에 대해 칸딜러는 관련 협력구는 이미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이집트 수에즈 운하 회랑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공동제조 기술 이전 완전한 산업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협력구는 이집트가 지역 우위를 지역 경제 영향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 등은 이집트를 포함한

0: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타이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종고.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문화 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예를 들어 당태종은 정관 초기의 신하들과 함께 주나라 흥망의 성패와 득실을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당태종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바로 문화와 교육에 대한 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문제 시기 눈앞의 리에만 급급했던 탓으로 지방교육에 돈을 쓰기를 꺼려

0: 주와 현의 교육을 모두 폐지해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중앙의 국자감과 국자학의 인원도 대폭 줄여 가상 적을 때는 단 72명만 남겼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72현인 것을 참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점부터 관변 측 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형식적인 보여주기 공정에 불과했습니다. 당태종은 수문제의 이 같은 성급한 조치의 폐단과 짧은 식견을 잘 알기 때문에 큰 힘을 들여 주와 현의 학교를 다시 세우고 지방의 교육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수문제 때 국자감이 크게 감축되었다고 했지만 정관연간에는 당태종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자감의 교사가 증축되고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일부 나라들도 인재를 파견해 장안의 국자감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구당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북을 치고 서류 상자를 들고 강연장에 오르는 자가 8천여 명에 이르러 북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니 유학의 번창함은 과거에 있어본 적 없는 일일지어라. 장안은 국내 교육의 중심지와 문화 전파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당태종은 인재의 상승 통로를 개통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수나라 과거 제도에서 과거 시험에 참가하려면 5품 이상 관원의 추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는 진정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과거 제도는 지원자가 직접 문서를 제출하면 곧 시험에 참가해주셨습니다.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는 인공활용이 되는 용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전반 사회를 놓고 볼 때 이는 거대한 인재의 잠재력을 방출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 척언의 기록에 따르면 한 차례 과거 시험이 있은 후 당태종은 단문 위에서 새로 합격한 진사들이 줄을 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천하 영웅들이 다 내게로 몰려오네 라고 감탄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재와 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깊은 중시가 있었기에 당나라 초기 문치는 탄탄한 기반을 닦았고 나중에 이 문치가 무공과 결합되어 유명한 정관의 통치라는 성세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뿌리를 지킨다고 하고 이런 것을 두고 근본을 공고히 한다고 합니다. 네,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데서 문화 건설은 줄곧 한 사회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드높은 문화적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습근평 총서기가 말한 것처럼 중화민족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할 사명을 짊어지고 전민족을 위대한 부흥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1: 역파 교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마음을 키우고 민족을 위해 혼을 심어야 합니다. 당대 중국에서 문화 건설의 함의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을 포괄합니다. 첫째,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대한 전승입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는 중화민족의 뿌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23년 6월 2일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중화 문명이 보유하고 있는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 5대 두드러진 특성을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 5천년의 문명이 없었다면 어디에 중국 특색이 있고 중국 특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성공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의 어느 날 돈황 막고굴은 한 명의 특수한 국보 수호인 습근평 총서기를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돈황 연구원에서 번금씨 등 문물 실무자들을 친절하게 접견했습니다. 번금씨는 현재 돈황 연구원의 명예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그는 50여 년간 사막에 뿌리 내리고 석굴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도낭 막고굴의 연구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2019년 9월 번금 씨는 문물 보호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막고굴에 되돌릴 수 없는 쇠퇴를 막기 위해 돈왕 연구원은 일찍 20세기 80년대 말에 벌써 디지털 돈왕이라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3: 일반적인 관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해설사의 손전등이 비추는 부분의 벽화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원본 크기만큼 복원한 벽화를 통해서 벽화의 세부적인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막고굴을 보호하기 위해 몇 세대에 걸쳐 연구자들은 시간과의 경주를 계속해왔습니다. 심정유는 돈왕 연구원의 벽화 복원가입니다.
4: 되도록 적게 개입하고 올마를 복원하든 평생 실수가 없도록 하고 더는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장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물론 우리는 돈왕이 만수무강하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되도록 돈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1: 석굴은 끊임없이 풍화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돈왕 막고굴의 보호와 연구, 선전 사업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6: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7: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6: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타이 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타이 인기 IP인 버터베어가 신규 캐릭터와 함께 상해에 등장했습니다. 32점의 예술 설치물에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버터베어, 우는 아이 그리고 SNS에서 유명해진 난쟁이야마 점핑돼지 에이르기까지 다수의 타이 오리지널 IP가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와 일상에 밀착된 서사로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브랜드의 상당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 측면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타이 IP의 인기는 우선 개성 있고 감성적인 상품에 대한 여러 젊은이들의 소비 수요에 부합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경제 주기의 변동, 디지털 물결 그리고 다중의 글로벌 도전이 맞물린 배경 속에서 Z세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에 따르면 많은 Z세대 소비자는 상품의 기능성이나 내구성보다 감정적 가치와 공동체나 정체성에 더 영향을 받아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타이 IP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버터베어의 달콤한 춤, 점핑돼지의 드르렁거리는 장과 편안한 목욕 모습은 소비자에게 치유와 휴식의 감정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버터베어의 평범한 직장인 생활, 우는 아이의 취약함은 일부러 완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신 진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자기 투영과 정체성 확인을 하게 되고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감정적 공감이 핵심이라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발적 확산은 흥행의 엔진입니다. 버터베어의 출근 일상, 점핑돼지의 목욕 영상은 네티즌들의 재창작을 거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조회수를 축적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에 맞추어 공식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내용 운영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단기적인 관심을 장기적인 애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감 마케팅은 IP와 소비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고 후속 상업적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자 기반도 다져주었습니다. 타이 IP 경제의 활발한 발전은 정부의 체계적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타이 정부는 2025년 2026-2027년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을 비준하여 법률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치매 단속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타이 창의경제국은 창의디자 인센터 확장, 내용실험실 설립, 창의인재 양성 확대 등 조치를 통해 IP 산업 발전에 정책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성숙한 IP 운영 체계가 타이 IP의 상업화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터베어가 인기를 끌자 중국 대리점은 즉시 성숙된 IP 육성 모델을 도입하여 단기간 내에 내용 열기를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증폭된 트래픽과 상업적 열기는 다시 타이로 역류하여 타이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는 아이는 중국의 판마트와 계약한 후 평상에서 전 품목 제품으로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유통망과 현지화 마케팅을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인기 IP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중국의 IP 운영 체계와 각국 창의적 내용의 깊은 결합은 더 많은 IP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타이 IP는 국제적 상업 지도를 확장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터베어는 중국에서 테마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놀이공원과도 깊이 협력하여 IP를 놀이공원 체험에 접목시켰습니다. 또한 저작권 라이선싱 크로스오버 협업, 오프라인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호감을 제품군을 넘는 소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타이 캐릭터 산업 규모는 약 72억 3천만 바트에 달하고 버터베어 베이커리점의 2025년 전체 산업 체인 수익은 5억 7,700만 바트에 달합니다. 우는 아이는 팜마트 산하에서 수익 성장률이 가장 빠른 IP 중 하나로 2025년에 약 30억 원의 수익을 기여했습니다. 점핑돼지가 인기를 끈 후 촌부리주 카오키오야 생동물원의 방문객 수는 4배 급증하였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IP는 이미 막대한 상업적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 자산이 되어 소매 관광, 창의 산업의 경쟁 논리를 재편하고 거래를 교감으로 승화시키며 장기적이고 큰 파급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의 세대를 초월한 동화적 위로든 중국판 마트의 블라인드 박스가 주는 놀라움이든 각국 IP의 상업화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감정적 가치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확산에 기대며 다양한 소비를 이끄는 등 새로운 흐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 IP를 포함한 글로벌 신흥 IP에 있어 진정한 시험은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지닌 고전으로 자리 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산업적 과제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미디어 과학기술 그룹 산하 플랫폼 드루스 소설이 최근 월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품의 월간 구독료는 1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은 이 봉사가 고주파 거래와 알고리즘 거래기관에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셈이라며 이는 내부자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봉사를 구매한 기업은 드루스 소셜의 데이터 소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루스 소셜에서 1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미국 정책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립니다. 때로 하루에 이 플랫폼에 100개 이상의 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중동전쟁, 관세, 미 연방준비제도 등에 관한 게시물은 금융시장에 여러 차례 큰 변동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드루스 소셜이 월가기관을 겨냥한 유료 조회 봉사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급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습니다.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봉사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관이 일반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정보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도에서 이는 정책 발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소셜미디어 기관이나 뉴스 제공 업체도 유사한 신속 정보 봉사를 판매하지만 드루스 소셜은 단순히 정보를 유통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뉴스를 제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하는 전쟁, 인사, 관세 정책 변화 등 정보는 모두 시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이번 조치로 드루스 소셜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내부자 거래와 공직을 이용한 이익 추구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 더미스 트레이딩의 창업자 조 살루치는 이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약 100개의 고빈도 거래 회사가 이 봉사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살루치는 기관들이 이러한 정보를 구매하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행동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결국 패자는 영원히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중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회사 고위 경영진들은 감독 관리와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심지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드루스 소셜은 이와 유사한 속도 우세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원들의 말을 인용하여 드루스 소셜의 이번 조치가 시장 신뢰성을 훼손하고 부유한 내부자가 일반 투자자가 가질 수 없는 우세를 점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드루스 소셜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정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본질적으로 드루스 소셜의 우선 방문권 판매는 미국 정치 권력, 자본 이익, 정보 전파 간의 경계 모호성과 감독 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정보의 가격이 매겨지고 소수 기관이 속도 특권을 획득하면 시장의 공정 경쟁 원칙은 필연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공고를 발표하여 감모령 경고 제재 설명서를 일괄적으로 수정했으며 여기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비행기,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0일 북경우이병원 약재과 주임 약사 정성은 북경석간신문 기사와의 인터뷰에서 감모령 중에 말레산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이 들어있는데 졸음,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유발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은 감기약으로 졸음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그 속에 말레산 클로르페니라민 성분 때문이라며 이를 클로페니라민, 마이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기약 중에 두 가지 서약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 카페인은 운전하는데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지만 말레산 클로르페니라민은 주의력 저하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7대 류형기 약물이 안전운전에 영향 줄 수 있는데 항히스타민제, 항우울, 항불안제류 약물, 진정수면제류 약물, 항고혈압제, 항경

명칭이나 성분에 민자가 들어가는 경우 보통 그 속에 사람을 졸리게 할 수 있는 항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시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먼저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다섯째,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는 것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전략적 주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가운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국의 발전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더욱 잘 수호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 시기에 다시 접어들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날로 준엄해지는 외부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치열한 국제 경쟁, 특히는 대국 간의 교름에서 전략적 주동권을 쟁취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의 주장, 중국의 창의를 구체화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구축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량완 외부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여섯째,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는 것은 신시대 당권소리라는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더욱 강인하고 강력한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당의 용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인 방향, 전도와 운명, 최종적인 승패와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고 당의 용도를 견지하려면 반드시

0: 신시대 단권소리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의 자기혁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크나큰 정치적 용기로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옴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의 용광로 속에서 더욱더 굳세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정당 특유의 심층적인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난제들은 당이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혁 정신과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한편 전면적인 종검치당 체계를 우반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개혁을 계획하고 포치하는 것은 당이 개혁 개방을 령도하는 데서 쌓은 성공적인 경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개방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로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언제나 매차의 전국 대표 대회 보고에서 역사의 단계적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 목표와 중심 과업을 확립하며 의지를 동일하고 마음과 힘을 모았으며 그 후에 당장 제3차 전원회에서 개혁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중심 과업과 전략적 목표를 위해 복무하는 것을 개혁의 주제로 삼고 개혁을 통해 중심 과업을 완수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력을 부여해왔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당과 전국 인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시키는 기치이자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정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를 제시하는 가운데 7가지 초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의 중점입니다. 결정은 총 1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6개 부분이 경제 체제 개혁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고품질 발전의 체제 및 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해야만 현대화 경제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로서 전 과정 인민민주의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고 보완하는 것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의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 지국을 요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하여 국가의 근본 정치 제도, 기본 정치 제도, 종료 정치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야만 민심에 더욱 잘 부응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동원할 수 있으며 개혁의 전면적 심화가 시종 활발하고 질서 있게 동족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국식 현대화가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로서 문화체제 및 기제 개혁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식 형태 본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하여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체제 및 기재를 끊임없이 완비해야만 문화의 번영을 추진하고 전체 인민의 정신적 부를 크게 풍부해하고 그들이 사상문화 면에서 자신 자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먼저 가위바위 속에 숨은 수학적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위바위보를 외친 후 가위, 바위, 보세

세 가지 손 모양 중 하나를 내밀고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를 이기며 보는 바위를 이긴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승패를 가립니다. 예, 손 모양이 같으면 무승부입니다. 최종 승패는 미리 정한 게임수를 통해 승패를 결정하는데 흔히 3판 2승제, 5판 3승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같은 손 모양을 내는 것이 승률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가위, 바위, 보 순서로 순환하는 식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첫판에 바위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네, 바위는 손가락을 펴지 않고 주먹을 쥔 채로 내밀면 되지만 가위나 보를 내리면 각기 손가락을 두 개 또는 다섯 개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겼을 때는 그대로, 졌을 때는 바꿔라는 비결을 정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즉 지난판에서 이겼다면 다음판에는 상대가 금방 낸 것과 같은 손 모양을 내고 지난판에서 졌다면 다음판에는 양쪽 모두 지난판에 내지 않은 손 모양을 내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술한 모든 방법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게임에서 각자가 내는 손 모양은 임의적이며 승패는 전적으로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이런풀 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을까? 네, 일반적으로 임의의 선택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대답합니다.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네,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하는 최적의 전략은 임의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존 내시가 제안한 내시 균형 이론에 따르면 게임 참가자가 가위바위보를 3분의 1의 확률로 임의로 낼 때 양측의 승리 확률은 모두 50%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즉 임의로 내는 것이 50%의 승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는 결코 낮지 않은 확률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어떻게 임의로 낼 것인가입니다. 네, 상대가 무엇을 낼지 추측하지도 말고 자신이 무엇을 낼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임의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진정한 임의성을 발휘하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표정과 손 동작을 관찰하고 상대의 심리 상태를 추측하며 상대가 내는 패턴을 분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해 보이는 게임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온라인 가위바위보 게임은 겉보기는 현실의 게임 방식과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능적인 알고리즘이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먼저 임의로 손 모양을 내어 공정성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손 내미는 습관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속으로 바위를 내면 컴퓨터는 은밀히 볼을 내는 확률이 높입니다. 네, 만약 이긴 후 같은 손 모양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컴퓨터는 갑자기 우리를 이기는 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내는 손 모양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이 게임은 실제 가위바위보에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고수들에게는 전략적 대결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네, 그럼 가위바위보는 왜 두세 판 안에서 끝날까? 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보통 두세 판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현상은 수학적 계산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한 판으로 승패를 결정될 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 세 가지므로 총 3 곱하기 3, 9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이 중 세 가지 조합은 무승부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 조합은 승부가 바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판으로 승부가 확정될 확률은 6 나누기 9, 67%입니다.
네, 다음으로 투판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즉 첫 판은 무승부이고 두 번째 판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첫 판이 무승부인 확률은 3 나누기 9 3분의 1이고 두 번째 판에서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여전히 3분의 2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첫 판 무승부 확률과 두 번째 판 승부 결정 확률을 곱한 값, 즉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즉 22%가 됩니다. 네, 여기서 한 판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확률 67%를 더하면 두 판 안에 승부가 결정될 총 확률은 약 67% 플러스 22% 89%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 판 안에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96%입니다. 네, 89%든지 96%든지 이 확률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바로 이 수학적 이유 때문에 가위바위보는 두세 판 안에 승부가 쉽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기후변화의 핵심 촉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개월 만에 25km 후퇴. 현대 빙하 후퇴 속도는 최단 기록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네, 2025년 11월 3일에 발간된 학술 잡지 자연지구과학에서는 2022년 남극반도 끝자락 근처에서 발생한 헥토리아 빙하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며 그 배후에 놓인 우려스러운 기세를 밝혀냈습니다. 빙하 지진과 거대한 빙층의 부상, 붕괴가 상호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역추적해 육상 빙하와 부붕이 어떻게 후퇴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체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폭풍으로 인한 거대한 파도가 빙하에 가는 충격, 부빙이 산산이 조각나 빙산이 되어 지지력을 상실하는 현상, 충격으로 인한 빙하 지진이 추가적으로 증폭시키는 이른바 부력에 의한 붕괴 현상을 설명하며 이를 우리 곁에 잠재한 위협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남극 육상 빙하가 급속히 후퇴할 경우 전 세계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극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북극 지하에서 4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미생물이 깨어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의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이러한 미생물이 북극의 기온 상승으로 깨어난다면 이미 온실가스로 가득한 대기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배출할 위험도 있습니다. 네, 북극권에 인접한 이슬란드를 살펴보면 모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알려진 그 독특한 환경이 과학자들의 주요 연구 과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이는 국가 자연사적 새로운 리정표이자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각되었습니다. 네, 과거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십억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지구에서 교차하며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을 좌우지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지구의 천문학적 개수, 특히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 위치이고 다른 한 가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였습니다. 현재 지구가 온난화 추세를 보이는 것만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요소, 즉 온실가스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네, 2025년 10월 12일 23개 나라의 160명 과학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글로벌 임계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1.5도 임계치를 넘어섬에 따라 세계는 첫 번째 기후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기후 현실에 진입했고 지구 여러 핵심 시스템의 안정성이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10월 20일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각국의 최신 탄소 배출 계획이 1.5도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얼음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극한 저온은 화학 반응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영하 10도의 얼음이 4도의 액체 상태 물보다 더 많은 철원소를 용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온이 일반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을 억제한다는 기초화학 원리를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 연구팀은 물이 얼어붙는 과정에서 얼음 결정 사이에 미세한 액체 공극이 형성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미시적 공간이 갇힌 분자들은 고도로 농축되면서 반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더불어 산도와 반응물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결국 극단적인 화학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용해 주기가 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음층이 녹았다가 다시 얼 때마다 이전에 같이했던 유기화물이 방출됩니다. 이 화물들이 철광물과 결합되면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됩니다. 각 순환은 철원소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영구 동토층에 묻혀있던 탄소와 기타 원소들도 방출하게 되며 수질과 생태계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적갈색으로 물드는 북극의 강은 이 현상의 뚜렷한 신호입니다. 이는 지구 북반구의 일부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며, 얼음층은 단순히 냉동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밝혀졌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네, 노래 장백의 잔나무야를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조연 씨의 글 그리움의 무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득 바라본 저녁 하늘엔 어느새 한떨기 국화꽃 같은 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노을이 지난 하늘 아래도 짙은 도심은 절주 있게 흘러지나간다. 왠지 모르게 멍하니 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보니 노을이 주는 서글픔에 스쳐들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싶어졌다. 나에게도 보고 싶은 존재들과 말 못할 사연들이 있다. 누구나 가슴 한켠에 저마다 품고 지내는 꺼내 보이기에는 다소 조심스럽고 아린 상처들이 있듯이 요즘 같이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평소보다도 내 눈물샘을 자극한다. 감정이 힘겨운 현실에 마모되고 고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나의 오만한 착각에 불과했다. 7월의 하루,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파랬다. 맑고 상쾌한 하늘, 섬세히 빛나던 햇살, 이따금 들려오던 새의 지저귐, 모든 게 좋았고 평화로웠고 눈부시게 화창했던 날에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를 떠나보냈다. 너무 이기적이었고 매몰찼다. 떠나가는 자신의 뒷모습도 남기지 않은 채 하루아침 사이 바람과 함께 흔히 사라져버린 그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산산해진 그를 붙잡고 한참 동안 목 놓아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가버리면 홀로 남기신 나는 어떡하라고. 눈치 없게 푸른 하늘이 마냥 미웠고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필경 함께 나눴던 시간들과 추억들이 있었을까. 그를 미워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질게 먹었던 결심은 이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다. 예고도 없이 내 곁을 떠나간 이를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 기가 막혔다. 깊은 정적이 이어졌고 한참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때로부터 나의 그리움은 한 겹이 바람이 되어 늘 나를 감쌌다. 꿋꿋이 내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틈틈이 생각났고 그때마다 그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몇 번이고 쓰게 삼켜버렸다.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그러면서 기회가 되지 않았다. 왜 잊으려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쉽게 잊혀지는 건지. 빛바랜 기억은 잔상만을 희미하게 남기고 선명한 감정은 혹독하게 심장을 후비에 판다. 내 그리움의 전부였던 그가 은연중에 나를 벗어나려 한다. 이젠 아무리 생각해내려 노력해봐도 그의 잔상만 어슴풀이 할 뿐이고 그의 목소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괴로웠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답할 수 있으리라. 7월에 무더웠던 그날, 하늘이 유독 파랬던 그날, 그래서 너무 슬펐던 그날, 꿈을 꾸었다. 푸른 하늘, 깨끗한 구름, 기분 좋은 바람, 파릇한 들판, 꿈보다 더 환상적이던 그 모습 사이로 언뜻 들려오는 여름을 머금은 웃음소리. 현실이었다면 차마 누리지도 못할 행복에 불안했겠지만 꿈속인 걸 알기에 용기 내어 주위를 살폈고 한 걸음 한 걸음 극한 향기를 따라 거닐다가 우연히 마주친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후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같이 정원을 산책하고 노을을 칠하고 별자리를 그리며 서로에게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행복의 도가 지나칠 때면 불행이 닥쳐오기 마련이다. 여기까지인 걸까? 언제나 그렇듯이 리벨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꿈에서조차 영원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은 이 매정한 상황을 원망하며 나는 울음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는 듯이 도없이 다정하고 예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어서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애원하며 아이같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서서히 기어오르는 좌절감에서 벗어나긴 너무나 무기력했다. 애초부터 꿈인 걸 자각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왜 하필 꼭 이때야 하는가. 이제야 겨우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좀 더 행복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까. 글을 한 번 더 읽기가 너무도 두려워 저려는 가슴을 붙잡은 채 연신이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다.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딱 한 번의 기회만 준다면 꼭 바꿀 자신 있다고 간절히 빌고 빌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꿈속일지라도 기적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은 모든 것들의 작별을 구할 최후의 순간이 온듯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여전히 따뜻한 그의 추운을 느끼면서 원치 않은 작별을 뜨겁게 구했다. 그리고 아주 기나긴 검은 통로로 추락했다. 잠깐이었지만 잊지 못할 한 여름밤의 꿈. 난 이제 곧 깨날 텐데 내가 떠난 뒤 그대는 어떻게 지낼까? 여전히 나를 그리워할까? 나를 기억해줄까? 목소리만이라도 더 듣고 싶은데 꿈속에서 나눈 진심 어린 마지막 대화에서 우린 서로에게 서로가 있길 간곡히도 했다. 어두운 통로를 통과한 뒤 반겨오는 햇살에 스르르 눈이 떠졌다. 더없이 다성했던 꿈속에서 깨어났다. 오른쪽 눈가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모습이었다. 미치도록 달콤해서 억지로 눈을 꼭 감은 채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곱씹었으나 이내 허탈한 마음 따라 눈가의 그리움이 사뿐쳤다. 시간은 흘러 다섯 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나의 그리움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다섯 번의 춘하추동을 겪은 동안 나는 늘 궁금했다. 무더운 여름날 예고도 없이 나를 떠나간 그는 지금쯤 계절의 어느 틈을 지나가는 중일지. 그리고 내심 생각했다. 그가 있는 그곳이 내겐 다섯 번째 계절일 거라고. 그가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나의 곁에서 살아 숨쉴 테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탐천지공입니다. 탐할 탐, 하늘 천, 갈지. 공, 공으로 만들어진 탐천지공은 하늘의 공을 탐한다는 뜻으로 남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에는 계사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나라 문공의 충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계사추는 부친의 이해 국외로 추방되어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던 문공에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비어서 먹일 만큼 목숨을 걸고 보필했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636년 대신들의 지지를 받은 문공은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 군주가 되었습니다. 계사추는 호은, 조쇠, 위무자, 사공계사 등과 함께 진문공이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문공은 망명생활을 함께했던 이들과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성읍을 하사하거나 자귀를 내려주는 등 농공 행상을 시행하던 중 이웃 주나라에서 변란이 생겨 진문공에게 파병을 부탁하는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진문공은 갑자기 닥친 일 때문에 농공 행상을 급히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함께 고락을 나눴던 계사추를 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사추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겸비한 그는 공명득실을 따지지 않았고 진문공이 즉위한 후에도 조용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여겨 진문공에게 따져보라고 부추겼지만 계사추는 끝까지 이를 마다했습니다. 계사추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나라의 아홉 공자 중 진문공만 남았으니 군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변의 진리거늘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인양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음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재산을 훔친 자들을 도둑이라고 부르는데 하물며 군주에게 탐천지공한 자들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래 사람들은 이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윗사람들은 기세 도명한 자에게 도리어 관직을 하사이니 위아래가 서로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어찌 함께 말을 섞고 나라 일을 논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계사추의 말을 들은 로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뜻을 알겠다. 나와 함께 산에 들어가서 살자꾸나. 그때로부터 계사추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계사추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골문 밖에 이런 글귀를 적어붙였습니다. 용이 하늘을 오르고서 하니 다섯 마리의 뱀이 보소했네. 용이 승천하니 네 마리는 보금자리를 찾았는데 한 마리는 사라져서 찾을 길이 없네. 여기서 네 마리 뱀은 호은, 조쇠, 위무자, 사공계사를 말하고 한 마리 뱀은 계수차를 말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진문공이 계사추를 찾아낸 자에게는 자귀를 내

그리고 경으로 등용하며 논과 밭을 하사한다라고 선포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지문공은 계사추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면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계사추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후세인들은 면산을 계산이라고 고쳐 부르고 계사추를 기르기 위해서 매년 그 달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좌전 희공 24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탐천지공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의 수유였으며 남의 공으로나 성과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올 여름방학,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며 관객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으며 광범한 호평을 받은 동시에 은신이라는 이 독특한 문화기호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방언인 은신은 근데 해외 교포들이 국경 간 통신과 송금 경로가 마땅치 않던 시절 민간 경로를 통해 고향으로 보내는 서신과 돈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보내진 은신은 해외 중화 아들, 딸들의 성실함과 조국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로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신 배달은 일종 통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신용계약의 일종으로서 교포들의 창업 분토사를 생동하게 기록하였고 중화민족의 가정에 대한 중시와 신용을 중히 여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광동과 복건이 함께 신청한 해외 화교 은신이 유네스코 세계기억명부에 선정되었습니다. 비록 은신은 역사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은신이 품고 있는 간고, 분투, 성실 애국의 바탕색은 종래로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복건 천주에 위치한 복건 화교 은신 전시기지는 8개 주제별관을 통해 은신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장주에 위치한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민영 은신국, 천일신국 예터는 몰입식 연극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은신에 깃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들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5편 무엇 때문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0: 것이며 또한 기필코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사당 건물의 박물관 남병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서한 남월왕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공안부 미얀마 북부 범죄단속 전담 실무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처소와 조선 쪽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95편 무엇 때문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한 기필코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

깊이 융합됐습니다. 대만 독립 분열을 책동하는 것은 결코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담벽을 넘을 수 없으며 예로부터 양안이 한 집안이고 한 나라에 속한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진상을 개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과 대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역사와 시대의 대세를 개변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도 자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세력도 박탈해서는 안 되며 박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오직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해야만 대만 독립 분열의 오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량한 동포들이 내전의 그늘에서 철저히 벗어나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영구적인 평화를 창조할 수 있고 대만이 다시 외국 세력의 침점 또는 통제를 받을 위험을 철저히 피면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민족의 생존, 발전, 부흥에 대한 최대 위협을 진정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량한 동포의 힘을 더욱 잘 결집시켜 공동의 삶의 터전을 건설해 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기와 형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국 인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국 통일 위협을 기필코 실현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아태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소요입니다. 대만 독립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민족의 부흥을 엄중하게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시종 아태 지역의 평화와 위협을 주는 중대한 화근과 장애이며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상적인 상태 및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해 국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아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유리합니다. 조국의 통일은 그 어떤 나라의 대만에서의 경제리익을 포함한 정당리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각국과 전 세계에 더욱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많은 긍정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으며 중국의 통일을 저해하는 외부 세력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민진당 당국의

0: 방을 파괴했고 평화적 통일의 공간을 압축했기에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장애입니다. 광마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민족의 근본 리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동요될 수 없고 그 의지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는 모든 대만 독립 분열 책동을 좌절시키는 근본적인 역량입니다. 대만 독립 분열 책동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의 결심과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중국인민은 절대로 국가 분열의 쓴 열매를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은 중국의 통일 진척을 추진하는 데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지만 외래 간섭의 압력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에 어떠한 손해도 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 세력을 믿고 그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으며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의 발전과 진보는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경제, 과학기술, 국방실력의 지속적인 강화는 대만 문제의 해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양안의 교류와 협력에 광활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았으며 양안 관계가 통일의 정확한 방향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힘있게 이끌어 조국 통일 진척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어느 당파가 대만에서 집권하든지 막론하고 조국 대륙이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는 량호한 태세를 막을 수 없고 양안 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는 총체적 추세를 개변시킬 수 없으며 더구나 조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역사와 시대의 대세를 개변시킬 수 없습니다. 여섯째,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데 진력하고 시종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확고부동한 분투 목표와 신성한 사명으로 삼아왔으며 확고한 의지와 확고한 결심은 종대로 변한 적이 없으며 또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바야흐로 신심 가득히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던 데로부터 강대해지기까지의 위대한 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사당 건물의 박물관 남병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여년의 요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남병촌은 외로운 마을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곳에서 태어난 명인도 없었고 수많은 전쟁의 불길도 이곳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병은 마치 세월과 동떨어진 듯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고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을의 북쪽에 병풍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남병입니다.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병촌의 현 주민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명청 시기의 고건물 약 300채가 기묘한 구도와 별다른 운치를 자랑합니다. 한 집의 뜰, 그것도 주인이 있는 자그마한 뜰을 통해서 마을에 들어설 수 있는 남병촌은 처음부터 신비감을 안겨줍니다. 뜰에는 덩굴나무가 돌담으로 올라가고 뜰 귀퉁이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청석을 깐 뜰 가운데는 나지막한 돌탁상이 놓여 있고 정갈한 복도로는 로인들이 조용한 걸음걸이로 오갑니다. 그 속에 서면 마치 오전날의 고향집으로 돌아온 듯 착각하게 됩니다. 이른 두 갈래의 골목을 가진 남병은 골목의 미궁으로도 불리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골목이 장방농이라고 하는 보보 고승항, 걸음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골목입니다. 남병의 모든 골목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층차감이 가장 뚜렷한 이 골목의 끝에는 23개의 계단을 만들어 골목 이름이 걸음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남병의 네거리나 세거리에는 대부분 태산 석감당이라는 글자를 새긴 돌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비석은 도로 표지로 사용되는 동시에 골목의 담벽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집집마다 외벽 귀퉁이에 움푹 들어간 돌을 놓아둡니다. 그 의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유교를 숭상한 이곳의 사업가들은 이런 장식물을 통해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이 넓어지고 조금 양보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철학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병에서는 엽씨와 정씨, 리씨 가문이 대대손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들이 자신의 가족 사당과 송씨 사당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병에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웅장한 사당 건물 군락이 형성되었습니다. 골목 양쪽에 늘어선 남병의 8대 사당 중 가문사당은 작고 아담하며 송씨사당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면서 중국의 고대 사당건물 박물관이라는 미명의 신비한 사당건물 군락을 형성합니다. 300여 년 전에 세워진 엽씨종사는 80여 개의 아름드리 은행나무 기둥을 가진 건물입니다. 1989년에 중국의 유명 영화

0: 왼쪽에는 봉황 다섯 마리가 돌북을 받들면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입니다. 돌북을 바치고 있는 북틀에는 중국화를 본따서 옥병과 보정, 사자, 코끼리를 새기고 글도 적었으며 작가의 인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보다 더 절묘한 것은 난간에 새긴 사슴의 반점과 말갈기까지 잘 보이는 말과 사슴 조각입니다. 사당 건물 외에도 남벽에는 반춘원과 남운별장, 배란서옥, 배옥삼방, 매원서당 등을 비롯한 정원과 옛 가옥들이 완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1900년 초에 신축한 효사로는 다른 건물과 다르게 중국의 건축 특색과 로마 건축 기법을 접목한 4층 건물입니다. 현지인들은 둥근 아치형의 출입문과 창문을 가진 이 건물을 일명 소양옥이라고도 부릅니다. 목조 건물인 효사로 4층에는 중국식 정자를 세웠습니다. 사면에 란간을 둔 크지 않은 이 정자에 올라서면 남병촌의 경관이 한눈에 안겨와 좋은 전망대입니다. 안방과 별채, 복도로 구성된 빙등각은 교묘한 구도를 자랑합니다. 안채는 다섯 개의 건물로 구성되고 별채는 상하 두 층으로 되어 있으며 문에는 소호 십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수구 건물도 아늑함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맑은 시냇물 위에 드러누운 40m 길이의 돌다리는 돌난간과 돌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만송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송교를 지나면 뇌조전과 문창가, 관음루, 만송정 등 건물들이 맞이해줍니다. 건물 뒤에는 하늘을 찌르는 고목이 울창하고 그 숲속에는 남양서원과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서한 남월왕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한 남월왕 박물관은 남월국 중요 고고학 요적을 바탕으로 하는 대형 고고학 요적지 박물관으로서 국가 1급 박물관이며 왕묘와 왕궁 두 개의 전시구가 있습니다. 왕묘 전시구는 해방북로 867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는 남월왕궁 박물관입니다. 남월 문왕묘와 남월 국궁서 요적지는 지난 시기 령남 지역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발전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양자는 모두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서 백년백대 고고학 발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곳을 중요한 사적지로 하는 남월 요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선후해 중국 세계문화유산 신청 예비명단에 입선되었습니다. 남월왕 박물관의 건축 면적은 4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남월 문왕묘, 남월 공원, 남한 왕궁 등 고고학 요적지를 포함합니다. 남월왕 박물관에는 남월국 역사조제 진열, 광주 고대 우물 문화 진열 등 상설 전시가 있으며 각종 림시전도 많습니다. 그중 남월국 역사조제 진열은 중화문명 다원일체의 시각을 통해 광동 광서지역 진안 시기, 특히는 서한 남월국 시기 요적과 무덤에서 출토된 문물과 자료를 결합해 종족, 지역과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진나라가 령남을 통일하고 령남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건적인 역사 인물을 보여주어 령남 지역의 발전 그리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에 융합하는 역사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주 고대 우물 문화 진열은 우물의 발명으로 인류가 자연 조건의 제한에서 벗어나 강과 호수의 량안에서 내륙으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는 인류사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 음용수 문화의 큰 특색으로서 서방의 수로를 틀어

0: 들어 물을 끌어들이는 것과는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우물은 절강성 하음도 유적지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6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월 국궁서 유적지 발굴 범위 내에는 각 왕조의 우물 500여 개가 있어 고대 우물의 자연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곳이 줄곧 인류가 거주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우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노라면 광주의 음용소 역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남월왕 박물원은 령남 문화 20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중화 문명의 다원일체 구도의 중요한 증거이자 대중들이 광주를 읽고 문화를 느끼는 문화 창구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공안부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통신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경우에 실종 구조 요청도 많아졌으며 그중 대부분이 미얀마 북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얀마 북부 과감 4대 가족을 비롯한 범죄 집단이 규모화를 이룬 통신 사기 단지를 조종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당주항의 결책 포치에 따라 공안부의 주도하에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가 설립되었고 그들은 여러 부문과 연합해 인민 대중들의 생명

사를 피해 와호 산장으로 사기 단지 인원들을 강제로 이전했으며 그 과정에 중국 국적 관련 인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10월 20 참사를 빚어내 국내외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안부는 사건 조사를 위해 신속히 운남 절강 등지의 공안기관을 조직해 전담 실무조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정예경찰 수만 명이 이곳에 모여 간고한 조건, 보장 물자 부족 등 어려움을 극복하며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조사를 전개했습니다. 전담 실무조는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각지에 분포된 관련 용의자 수천 명에 대한 신문 기록을 정리했으며 진일보 400여 명으로 범위를 줄여 명가 범죄 집단의 여러 가지 범죄 증거를 초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면마 현지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수사 작업 중 중요한 일환입니다. 그러나 당시 면마 북부에서는 전쟁이 한창인 터라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고 탄알들이 날아다녔기에 전담 실무조는 범죄 현장이 포화로 인해 파괴되고 물증이 사라질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전담 실무조 성원이며 공안부 형사수사국 조직범죄수사 1처 리진처장은 경위에서 현장 탐사와 증거 수집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업무를 포착할 때도 위험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행여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조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담 실무조는 중국 면마 집법안전협력기재 하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면마 북부에 깊숙이 들어가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시체며 유골이며 총탄 흔적 등 관건적인 증거물들을 확보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끝난 후 본격적인 체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담 실무조의 발자취는 전국 20개 성과 직할시 자치구에 널리 분포되었으며 10월 20 참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살인사건과 만여 건의 사기사건을 조사해냈습니다. 2023년 11월, 면가 범죄그룹의 핵심 멤버들이 공개 수배되었습니다. 면마 각 측의 협조하에 관련 용의자들도 체포되어 이송되거나 자살을 택하며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2024년 1월, 백소성 등 두목 10명이 압송되어 귀국했으며 이로써 다년간 해를 끼쳤던 면마 북부 4대 가족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면마는 루게로 중국 측에 사기 관련 용의자 5만 8천 명을 이송했고 면마 북부 규모화 통신 사기 단지는 기본적으로 사라졌으며 용의자들도 모두 법에 따라 엄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담 실무조 성원인 절강성 언주시 공안국 형사수사지대 양국강 부지대장은 면마 경찰 측과 연합조사소조를 구성했으며 5차례 출국해 120여 곳을 다니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14,000여 개의 관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손톱 크기의 작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범죄 현장에서 2톤이 넘는 흙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위의 협력 집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강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국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위에서 협력 집법을 통해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 크게 조력했습니다. 전담 실무조 성원인 운남성 곤명시 공안국 형사수사지대 1급 나신 고급경장은 당시 면마 북부 과감에서의 접전이 한창일 때 증거와 범죄 현장이 포화에 의해 파괴되지는 않을지 용의자가 도망가지는 않을지 두려웠다고 표했습니다. 출동할 때도 우리 동포들이 이국 타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행여나 증거 부족으로 범죄자들을 잡지 못할까봐 겁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동중국 기념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 포화 속에서도 데이터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예 필요 없이 오로지 인민의 안전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인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

0: 몸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심리전도 있었고 각종 힘겨루기도 있었으며 기술의 힘, 나아가 국가의 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에 맞서 칼을 뽑아들고 금빛 방패로 인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사랑의 길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처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처소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되며 태양의 환경은 150도입니다. 처소에 접어들면 벼가 여물며 곡식을 먼저 걷어들인 밭들에는 김장남새를 심습니다. 천고마비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일컫는 말인데 처소 계절을 두고 천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고 비유해왔습니다. 처소가 지나면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처소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후로 나눈 후 다시 매개 후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즉 처후에는 매가 새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면 매들이 잡아먹을 새들이 많아지는데 다 먹지 못하는 새들을 땅에 놓아두면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고 생긴 말입니다. 이후에는 천지가 소슬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온이 낮아지고 초목이 누르러지면서 날씨가 소슬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듯이 밭에서 익은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소는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시기이며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처소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 파리와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됩니다. 또한 백중의 호미식기도 끝나는 무렵이라 그야말로 어정 7월 건들 8월로 농촌은 한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쟁기를 씻고 닦아서 둘차비를 합니다. 한편 처소에 비가 오면 심리의 곡식 천석을 감안다든가 처소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이 준다는 속담처럼 처소의 비는 곡식이 흉작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소의 맑은 날은 농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옛날부터 처소날이 잔잔하면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립추 처소가 든 7월은 논의 지심을 맨다 해서

농가에서는 7월을 어종7월이요 동동8월이라 부르는데 7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8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7월도 생각보다는 일거리가 많으며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